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7월 12일 일요일 아침의 첫 곡은 칼 마리아 폰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 가운데 사냥꾼의 합창. 그 어떤 즐거움을 사냥의 비하리. 주세페 시노폴리가 지휘하는 베를린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요즘은 행운도 준비하는 시대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이렇게 작은 행운을 곁에 두려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뭐 네잎클로버가 그려진 소품, 뭐 책상 위에 작은 뭐 부적 하나, 자기만의 부적 이런 것들 말이죠. 뭐 그런 물건들이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오늘도 잘 될 거야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마음, 그런 긍정적인 믿음은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행운은 기다리는 것보다 하루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살아보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작은 행운 하나쯤 꼭 찾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CBS 마그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관절 연골이 걱정...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 앤 슈가버블, 빨래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유재하 작곡 사랑하기 때문에 곡을 리차드 슈톨츠만의 클라리넷과 빌 더글라스의 신디사이저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이렇게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프로그램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테나 프리츠 분덜리시 앨범 빈의 노래 비나 리더 앨범과 함께 하고 있죠. 0591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제일 좋아하는 정원님의 멘트 그대로 계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런가요? 매일 9시를 기다리다 청취하는 방송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일부 끝나고 혹시 광고 나올 때 어디로 다들 도망가실까봐 그대로 계세요 했는데 아 그 말 그 멘트가 좋으셨군요.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거군요. 파가니의 칸타빌레 디장조 듣습니다. 파가니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기교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바이올린 작곡가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예쁜 선율도 참 많이 썼어요. 이 곡은 파가니가 기교를 빼고 예쁜 선율로 우리에게 선물을 한 그런 음악이죠. 길샤함의 바이올린과 웨란 주엘조의 기타 연주로 듣습니다.

니콜로 파가니니의 칸타빌레 디장조, 길샤메 발린 웨란젤저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0020번님 사연인데요. 장화를 살까 젤리슈즈를 살까 한참을 고민하다 젤리슈즈를 샀습니다. 신발 젖을 걱정 없이 물이 빠지니 좋긴 한데 발이 편하진 않네요 하셨어요. 네, 그게 편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물이 빠져서 편할, 그게 마음이 편할 뿐 발 자체가 편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비 많이 오는 날은 또 마음이 편한 것도 중요하니까 오래 걸을 일만 없으시다면은 또 신으시면 되죠. CBS 마이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8년 가까이 다녔던 회사는 지하철로 30분 거리에 기숙사가 있었다. 서울 시내의 1인실 숙소라니. 통근 버스에 식당까지 있으니 한번 살아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이었다. 기숙사에서 보낸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아직도 선명히 기억하는 날이 있다. 나는 선천적으로 멀미가 심했다. 특히 급정거를 반복하는 버스나 택시, 배처럼 꿀렁거리며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는 탈 것을 어릴 때부터 싫어했다. 좋고 싫어하는 마음을 넘어 두려움에 가까웠다. 소풍날도 즐겁기보단 걱정이 앞섰고 버스를 타고 2시간 넘게 이동하는 일은 고문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래서 평소에는 통근버스 대신 교통비를 들여가며 지하철로 출근하곤 했다. 그런데 그날은 통근버스 대기줄로 발길이 향했다. 회식 다음 날이라 버스 의자를 젖히고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고 싶었고 성인이 된 후로는 어릴 때만큼 멀미가 심하지 않으니 30-40분쯤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도 있었다. 예상과는 달리 그날은 지독한 멀미를 했다. 뜨겁고 텁텁한 히터의 바람, 반복되는 급정거에 금세 속이 울렁거리더니 식은땀이 났다. 당장이라도 내려서 걷고 싶었지만 끝내 내리고 싶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다. 친절하게 불까지 꺼주는 아침 통근 버스를 세워가면서 대부분 선배인 잠든 회사 동료들의 단잠을 깨울 용기가 내게는 없었다.

버스에서 내려서도 사무실로 곧장 올라가지 못했다. 온몸이 땀에 젖은 채 가까운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한참을 회사 밖 벤치에 앉아있다가 결국 출근 시간을 넘기고서야 사무실로 향했다. 돌이켜보면 회사 생활 자체가 그날의 통근 버스와 닮아 있었다. 물론 매 순간이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7년 11개월의 시간을 30분으로 압축해본다면 결국 그날의 버스에서와 비슷하지 않을까? 고백하자면 대학 전공을 선택할 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건축이나 디자인 관련 학과를 희망했지만 주변의 만류로 취업이 잘 된다는 기계공학을 선택했다. 삼수까지 했으니 취업은 빨라야 한다는 조급함도 있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분명히 알았던 탓에 잔잔한 멀미를 계속 느껴왔다. 그러다 몸이 먼저 알아채고 잠깐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던 것이다. 직무와 회사 생활이 체질에 맞지 않음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오래 버텼을까? 왜 그날 버스 안에서 내리겠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시간이 흐른 뒤에 알게 됐다. 내리고 싶다는 말을 꺼내려면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타고나게 멀미가 심하지 않더라도 누구든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맞지 않는 흐름에 오래 머물거나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 직면해 어지러워지는 순간들. 잠시 그 상황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고 싶은 마음들. 그런 신호는 일종의 경고와 같아서 결코 그냥 흘려보내선 안 된다. 바람이 부는 벤치에 앉아

자신의 리듬을 회복하는 시간, 가만히 숨을 고르며 어지럼증을 가라앉히는 시간,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나만의 속도로 걸어가는 시간은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

Viva la vida. 인생이여 영원하라. Forte di Quattro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키키와 프랭키 부부의 책 재즈 마인드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 참 공감이 가는 부분,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이 저자분도 아마 저처럼 달팽이관이 발달해 있나 봐요. 저도 멀미를 잘하는 편이어서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 특히 택시 탔을 때 조금 기사님이 운전을 거칠게 하시거나 브레이크를 팍팍 밟고 엑셀레이터를 또 팍팍 밟고 이러면 굉장히 멀미를 잘 하거든요. 근데 그 멀미를 또 비유했네요. 이 회사 생활. 내가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하고 그것이 점점 내 인생에 멀미를 나게 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마음은 괜찮다고 버텨도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사실 우리도 그런 순간 있잖아요. 이유 없이 지치고 아침이 무겁고 자꾸만 한숨이 나올 때. 물론 현실에서는 쉽게 그만둬버릴 수도, 당장 이렇게 버스에서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죠. 하지만 만약에 내가 지금 정말 많이 힘들구나 하는 신호를 받는다면 그거는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잠시 숨을 고르고 바람을 쐬고 나만의 속도를 되찾는 시간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멀미가 났을 때 그냥 참지 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정말 몸이 아주아주 괴로워지고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내가 감지한 순간에 다른 사람에게 좀 신뢰를 하더라도 잠깐 세워주세요. 저 내려야 하겠습니다. 하고 내릴 수 있는 그런 용기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5746번님 사연인데요. 창문에 매미 한 마리가 창살에 한 시간이나 매달려 있어요. 여름방학이면 할아버지 댁 마당에 있던 감나무들 위해서 얼마나 울어대던지요. 작은 소리에도 날아갈까 손만 흔들며 보고 있답니다. 매미는 시골, 내 어린 날의 친구, 추억이에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참 그 매미라는 아이 신기하죠. 어쩌면 그 조그만 게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지. 사실 창살에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시끄러워가지고 내쫓고 싶을 텐데, 와, 날아갈까 봐 바라보고 계시니 마음이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매미 소리가 좀 시끄럽긴 해도 그게 참 여름 정취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름의 정취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반가운 녀석들이죠. 매미. 자, 이어지는 곡은요. 페르난도 소르의 격려, 위안 가운데 1악장 칸타빌레, 제 첫 번째 곡 칸타빌레 듣겠습니다. 로스 로메로스의 기타 연주로 함께 하시죠.

페르난도 소르의 격려 위안 작품으로 34 가운데 첫 번째 곡 칸타빌레를 로스 로메로스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테너 프리츠 분달리시의 앨범 위너 리더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들으실 곡은 안헨 폰 타라우라는 곡입니다. 이 독일어권에서 가장 사랑받는 민요 가운데 하나예요. 17세기 바로크 시인 시몬 다흐가 실제 인물인 타라우의 안나를 위해 쓴 시에 또 19세기 프리드리히 실히어가 아름다운 선율을 붙이면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됐죠.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렐라이를 쓴 그 작곡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내 삶이고 나의 빛이며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하겠다 이런 변치 않는 사랑의 약속을 담은 그런 노래인데요. 프리츠 분달리시의 맑고 따뜻한 음색이 이 소박한 사랑 노래를 더욱 깊고 아름답게 들려줍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테너 프리츠 본델리시 앨범 위너 리더 가운데 안켄 폰 타라우 들었습니다. 사실 이 곡은 엄밀히 말하면 위너 리트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예, 또 독일의 작곡가 프리드리히 실처의 음악을 이 앨범에도 같이 수록했네요. 프리츠 본델리시의 노래와 루베트 슈톨츠가 지휘하는 빈 폴크소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화려한 사랑 노래가 아니라 이렇게 평생 함께 하겠다라는 정말 진정성 있는 약간 서약 같은 그런 노래라고 들으시면 되는 그런 음악입니다. 7396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만보 걷다 잠시 쉬는 의자 앞 나무의 땅속에서 허물 벗고 날기 위해 올라온 매미를 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허물만 남기고 날아가 목청 높여 울겠죠 하셨습니다. 오늘은 매미 사연 보내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네요. 역시 때가 때인 만큼. 자, 신청곡까지 함께 보내오셨는데요. 비발디의 사계 여름 신청해 주셨네요. 자, 여름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몰토 보내드릴게요. 펠릭스 아이오의 바이올린과 이무지치가 함께 연주하고요. 이 곡은 7396님 외에도 배상진님도 함께 청해 주셨습니다.

비발디의 사계 여름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몰토 펠릭스의 바이올린 이무지치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7396번님 배상진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정말 딱일 때 듣네요.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그런 여름을 묘사한 음악인데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팬님의 신청곡입니다. 빅토리아 델로 상헬레스님과 엘리자베스 슈바르츠코프님이 제랄드 무어님 은퇴식에서 로시니 고양이송 코믹하게 부르신 거 신청해봅니다. 이 두 분 서로 사이 안 좋다는 세간의 의심을 이 듀엣으로 단번에 불식시키셨죠 하셨습니다. 아, 또 우리 팬님은 항상 정말 백과사전처럼 모든 음악의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정말 많이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듣던 파리나무 십자가 합창단 버전이 아닌 신청해 주신 이 버전 빅토리아 델 로스 앙헬레스와 엘리자베스 슈바르츠코프의 버전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로시니의 고양이 이중창 함께 듣습니다.

아, 이 대단한 두 분이 노래를 이렇게 재밌게 부르시다니요. 현장에 있었던 이 청중들의 웃음소리 들으셨죠?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로시니의 고양이 이중창. 두 마리의 고양이가 아주 우스꽝스럽게 고양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이중창이죠. 빅토리아 델로 상일레스와 소프라노 엘리자베스 슈바라츠코프의 노래 그리고 제랄드 무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AI 전공도 아닌데 어디서 배울 수 있지? 지금 바로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하면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0: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자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나비엔.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3: 자, 오늘 1부 끝곡은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13번 G장조 쾌일번호 525 아인의 클라이네 나흐트 무직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준비했습니다. 작은 밤 음악이라는 뜻이죠. 사실 밤에 듣기에는 곡이 굉장히 아침스러운데요. 그래도 큰 교향곡이 아니라 작은 예, 현악 합주단의 음악이라서 아마 그렇게 제목 붙인 것 같습니다. 칼뱀이 주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2부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
2: 홈픽.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
2: 홈픽.
1: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협계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장사익 작사 작곡 찔레꽃 테너 유채훈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5: 서울.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7: 네.
6: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7: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6: 맥스 안 터져요.
8: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6: 맥스 안 터져요.
9: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0: 유동골뱅이,
9: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1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12: 영월이래요.
1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2: 영월이래요.
1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관자이

세르게이 트로파노프의 바이올린으로 몰도바 보내드렸습니다. 302번님 사연인데요. 요즘 마음이 아파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스스로를 몰아붙였는지 모르겠네요. 제 마음에도 햇살이 비춰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요. 마음이 아플 때도, 병원 찾아가시는 거 저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응원 드립니다. 잘 하셨어요. 병원에서 꼭 치료 받으시고, 이렇게 또 스스로를 몰아붙여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라는 원인까지 알게 되셨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는 다독다독 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에 햇살이 비춰지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음악으로 마음을 살살 달래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어지는 거군요. 토스트의 기도, 프레게라 듣겠습니다.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죠.

토스트의 기도 보내드렸습니다. 테나 플라시도 도밍고의 노래로 함께했습니다. 2809번님 사연인데요. 음악을 계속 듣고 있으니 물에서 와인 맛이 나고 마치 궁전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하셨습니다. 이야 이런 표현. 어떻게 물에서 와인 맛이 나요. 그만큼 좋으시다는 거죠. 아, 참 표현이 아주 신선하네요. 음악을 정말 사랑해 주셔서 저도 참 좋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브라가의 천사의 세레나데 함께 들을까요? 안드레아스 트리오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브라가의 천사의 세레나데, 안드레아 스트리오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4110번님 사연인데요. 열악한 작업장에서 꿋꿋하게 93.9 라디오를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클래식은 졸리다는 선입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선입견일 수도 있고요.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졸린 거는 그만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막 정말 거슬리는 소리 계속 듣고 있으면은 잠 자려다가도 잠이 다 깨잖아요. 근데 이렇게 편안하게 잠이 올 수 있게 된다는 것도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나저나 다른 얘기인데,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경상도에서는 졸립다라는 말을 안 한다면서요. 아유 졸려 하면은 다 이상하게 쳐다본대요. 잠 온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인데.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C단조 비창 오프스 13 가운데 아름다운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듣겠습니다. 김선욱의 피아노 연주를 함께 하시죠.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C단조 비창 작품 번호 13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매우 느리고 노래하듯이 보내드렸습니다. 김선욱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2721번님 사연인데요. 남동생과 올케가 엄마 모시고 병원 가려고 왔던 날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크게 틀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올케와 형님 수준 높으시네요. 클래식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 클래식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좋죠.

아니, 뭐, 클래식 음악 좀 듣는다고 수준 높은 사람, 이렇게 대우받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뭐, 어떤 음악이 수준이 높고 낮겠어요. 하지만, 좋잖아요. 클래식 음악. 여러분도 혼자만 듣지 마시고 주변에 많이 권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꼭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은, 편안해지고, 또 이렇게 우리 아당님들의 아름다운, 사연들로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브람스의 가곡입니다. 사포의 노래 함께 들을게요. 아, 바리톤 제라드 수제의 노래, 그리고 달튼 볼드윈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 합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가곡 사포의 노래, 3번호 94의 4번 바리톤 제랄 수제의 노래와 달튼 볼드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브람스 하면은 우리가 보통 가곡을 떠올리진 않잖아요. 막 슈베르트 해야지 가곡이 떠오르는 것 같은데 정말 좋은 가곡이 많아요. 묵직하면서 마음 깊이 내려앉는 그런 가곡들. 전 브람스 가곡 참 좋아합니다. 자, 이어진 곡은요. 드볼작의 현악 4중주 12번 F장조 아메리카 가운데 2악장 렌토 듣겠습니다. 파벨 하스콸트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드볼자악의 현악사중주 12번 F장조 오프스 96 아메리카 가운데 2악장 렌토 보내드렸습니다. 파벨 하스콜트스 연주였습니다. 이 드볼자악이 체코 출신의 작곡가인데 굉장히 아주 민족성이 강한 그런 음악들을 많이 썼었는데 이렇게 미국으로 간 이후에 미국 생활을 경험하고선 또 새로운 음악들 뭐 신세계로부터라든지 현악사중주 아메리카라든지 이런 또 음악들을 많이 작곡했죠. 작곡가의 어떤 그런 인생이란 게 뭐 멀리 이주를 가거나 아니면 어떤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음악의 풍이 또 달라지고 새로운 음악들을 쓰고 참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임지윤님의 신청곡 보내드릴게요. 듣기만 하다가 처음 보냅니다 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청곡 한번 보내시면 그 다음에 아마 중독되셔서 계속 보내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마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요. 쇼팽의 유작 녹턴 20번 C샵 단조 듣겠습니다. 랑랑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쇼팽의 녹턴 20번 C샵 단조 임지윤님의 신청곡이었고요. 랑랑의 피아노로 함께했습니다. 쓰여진 시기는 우리가 자주 듣는 녹턴 1번, 2번, 9회, 작품 9회 1, 2번과 비슷한 시기 20살쯤에 쓰여진 곡인데요. 발표가 안 됐다가 쇼팽 사후에 발표가 된 유작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스티븐 포스터의 꿈길에서 Beautiful Dreamer 보내드리겠습니다. 몰몬 테버너클 콰이어의 연주입니다.

0: 스티븐 포스터의 꿈길에서 뷰티풀 드리머, 몰몬 태버너클 콰이어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 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4: 세라하임.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든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8: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9: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8: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1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1: 올바른 품질하면?
12: 올품.
11: 올품하면?
12: 올바른 품질.
1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2: 올바른 품질.
13: 최강희의 영화 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오늘 마지막 곡은 베르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가운데 리비아모 리비아노 축배의 노래 마시자 마시자 보내드릴게요.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와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그가 함께 노래하고요.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한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끝곡이에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훈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9: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9: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9: 홈픽
8: 홈픽
11: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2: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0: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영화 속 멋진 사랑 고백 장면이 많지만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중에서 해리의 고백은 언제 봐도 가슴이 뭉클하죠. 오랜 시간 우정과 사랑 사이에서 헤맨 두 사람. 마침내 해리는 말합니다. 더울 때도 감기에 잘 걸리고 샐러드 하나를 시킬 때 한 시간도 넘게 걸리는 널 사랑해. 날 한심하게 쳐다볼 때 네 미간에 생기는 작은 주름도, 너와 헤어져 돌아오면 내 옷에 묻은 너의 향수 냄새도 사랑해.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너라서 좋아. 오, 아침 저녁으로 날 걱정해주고 나도 모르는 내 작은 습관, 취향까지 기억하고 오랜 시간 겹겹이 쌓인 애정이 느껴지는 참으로 멋진 고백입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휴일에도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시는 여러분과도 속속들이 더 정들어가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첫 곡은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해리코닉 주니어입니다. It had to be you.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AI가 다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바로스 ERP.
1: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두 곡 들으셨습니다.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에릭 사티, 짐노패디 1번. 이어서 Once Upon a Time in America의 아마폴라. 영화에서 아마폴라는 다양한 버전으로 변주되면서 영화의 감동을 증폭시킵니다. 어린 노드레스가 창고에서 무용을 연습하는 데보라를 몰래 보던 장면에서는 애틋하게 흐르고요. 제외한 두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춤출 때는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웅장하게 흐르고요. 노년에 이른 누들스가 회한 가득한 과거를 회상할 때는 또 쓸쓸하게 흐르죠. 한번 비교해서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정말 엔니오 모리꼬네의 힘, 영화 음악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3741님 반갑습니다. 강희 씨 팬인 집사람 박미자 소개로 왔습니다. 참 다양한 분들이 초대돼서 오시네요. 너무 재밌어요. 저희 집에 누가, 제가 되게 큰 집에 살고 있고 누가 소개로 사람들 계속 데리고 오는 것 같아요. 열린 집. 반갑습니다. 9947님은 항상 나긋한 목소리가 듣기 좋아요 하고 칭찬해 주셨네요. 극적극적. 너무너무 내적 기쁨. 강희님. 라디오의 여왕, 파이팅! 칭찬이 저보다 앞서갔어요. 네. 음악 들으면서 실컷 한번 이 칭찬을 받아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3390님, 장마가 지나면 맹렬하게 덥겠죠? 마음만이라도 시원한 여름 휴양지로 보내봅니다. 리차드 클리프, 썸머 홀리데이 듣고 싶어요. 네. 썸머 홀리데이에서 준비했고요. 한 곡 더 이어가야죠.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루퍼트 홈의 이스케이프 더 피나콜라다송 듣겠습니다.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영화 휘트니 중에서 휘트니 휴스턴, Greatest Love of All.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영화 콘 에어 중에서 트리샤 이어우드의 How Do I Live 였습니다. 곡들이 나가는 동안 후리지아님 글 읽고 있었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같이 고민 좀 해주세요. 건강 이슈로 6월에 퇴사하고 쉬고 있어요. 집에 있어 보니 청소할 곳이 엄청 많네요. 마음이 복잡했는데 이럴 땐 청소죠. 이 쉼의 시기를 불안감 없이 지낼 수 있는 팁 좀 주실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이입을 해서 이 딱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건강 이슈로 6월에 퇴사를 하고 쉬고 계신데 사람이다 보니까 무언가를 계속 생산적인 일을 하고 계셨었잖아요. 근데 건강이 아프면 당연히 회복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게 쉬는 게 안 하다가 당연히 쉬는 것도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뭘 안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불안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너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 반려동물 하고 있으면 이게 되게 안정이 되던데 또 이것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울 수는 없잖아요. 잠깐의 쉼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조언을 구해봅니다. 레인보우 게시판에서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합시다. 저는 약간 그 OTT나 이런 걸 보는 거는 약간 그 성취감이 좀 들고 밤에 뭐를 했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좀 공부식으로 책 같은 걸 읽으면 내가 뭔가 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멍 때리기 같은 거를 미션으로 정해서 해보면 그냥 멍을 때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뭔가 조용한 가운데서 수면에서 뭔가 창조성이 싹 올라오더라고요. 전 그때 기쁨을 느낍니다만. 한번 해보실래요? 그리고 레인보우에서 만나시죠. 노래 듣겠습니다. 0302님, 여름 영화 하면 더디 댄싱이 떠올라요. 젊음과 낭만이란 단어가 너무나 잘 어울렸던 영화. 4437님, 중학교 때 친구들과 다 같이 봤던 영화 더티 댄싱. 같은 영화 청해 주셨네요. 너무 재밌으면서도 살짝 야했던 장면에 충격받았던 기억도 생각나서 청해봅니다. 하셔서 더 론네츠의 Be My Baby 듣도록 하겠고요. 나를 미치게 하는 여자 중에서 빌리 조엘의 업타운 걸까지 이어갈게요.

슈렉 3 중에서 로보, I'd love you, want me까지 들으셨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사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 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네가 좋아.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희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5: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탄.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6: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7: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7: 공기가 잘하네. 우리 집 공기는
8: 경동 나비엔.
9: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8: 노무법인
9: 1544-7575.
10: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11: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12: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3: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4: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5: 영월이래요.
1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5: 영월이래요.
1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5: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4: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16: 최강희의 영화음악 오늘의 끝곡입니다. 영화 형 중에서 조정석 디오의 걱정 말아요 그대 띄우면서 오늘 인사드릴게요. 내일 만나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 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0: 초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가만히 있어도 덥고 기운 빠지는데 이런 날씨에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네 농구대 밑에서 공 뺏느라 치열한 아이들도 있고 골대를 향해 공을 몰고 우르르 달려가는 아저씨들까지. 더위와 날씨와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거 한바탕 신나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한바탕 신나게 뛰는 사람들 보면서 누가 그랬대요. 무더운 여름 이열 치열 나는 뜨거운 거 먹을 생각만 했다. 괜찮아요. 잘 먹고 또 잘 움직이고 뭐든 기분 좋게 신나게 하면 되는 거죠. 일주일치 땀 흘리며 쌓인 피로감이 기분 좋게 잘 풀리는 하루가 되면 좋겠어요.

SES 달리기로 오늘도 이 시간에 달리는 분들 분명히 꽤 있으실 거예요. 워낙에 이제 달리기가 보편화되고 또 우리 또 도가니 사리기 빙빙 분들은 슬로우 조깅. 너무나 빨리 달리고 싶지만 나의 무릎이가 이제는 따라주지 않아서 슬로우 조깅으로도 근데 해보면 물론 빠르게 달리면 더 급격하게 심박수가 올라가는 건 있지만 슬로우 조깅도 심박수 올라간다니까요. 그 심박을 뛰게 하는 게 그렇게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떨릴 일이 없잖아. 이제 가슴 막 요동치는 그게 없잖아요. 아, 산에 왔다가 내려가는 중입니다. 제가요, 땀이 거의 없는 편인데 오늘은 땀이 땀이 그래도 마음 뿌듯해요. 근데 저 같은 사람 진짜 많아요.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계속 올라와요. 오늘 등산하는 분들 파이팅입니다. 6682님. 근데 진짜 땀을 한 바가지 팍 쏟는 건 너무 개운해. 그렇게 하고 냉수로 탁 샤워하잖아요.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의 냉수 마찰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골뱅이
1: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성시경 너에게 폴킴 커피 한잔 할래요. 3857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9079님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 보내요. 아들한테 심심하다 했더니 아들 왈 엄마 책이나 읽어. 내가 옛날에 아들한테 많이 하던 말입니다. 읽고 있어. 책을 거꾸로 들며. 아, 누구네 연예인분 부부가 그랬다는데 애들 책 읽게 하기 위해서 항상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TV나 휴대폰 보다가도 애가 딱 등장하면 갑자기 책을 들었는데 거꾸로 들고 있어서 들켰다고. 뭐야, 우리도 노력한다. 우리도 알아. 어릴 때 우리의 우를 잘 알기 때문에 똑같은 걸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책이 왜 거꾸로 들렸지? 2012님 전 청소업에 종사하는데요. 인테리어 사장님이 열만 추천해 주셔서 몇 주 전부터 계속 듣고 있어요. 노래 너무 좋아요. 들으면서 힘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아마 입주 청소 하시나 본데 보통 일이 아니죠. 늘 감사합니다. 제가 이사할 때마다 이제는 뭐 거의 이사할 일이 없지만 진짜 감사해요.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YB 내게 와줘 이승환 덩크슛 9854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추억을 신

별처럼님이 신청하신 백지영 마이티마우스 사랑이 올까요? 6030님이 신청하신 엄정화 숨은 그림 찾기. 비스코티님, 큰애는 그 어렵다는 문과 취준생, 둘째는 재수생, 엄망 갱년기. 매일이 전쟁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얼굴에서 피가 내려요. 10년 전에 아이들과 해외여행 갔을 때 요즘 생각나요. 그때 좋았는데 이제 애들이 크니 다 같이 휴가 가기도 쉽지 않네요. 저도 올해부터는이 될지 올해 많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올해 여름 휴가는 패스예요. 이게 쉽지 않더만요. 그 호르몬이 공격해갖고 애가 그렇게 하면은 너무 서로 이 돈을 들여서 여기를 애왔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는 오지 않으리 막 그 생각을 몇 번 한 끝에 포기를 하게 되는 그 수순으로 가더라고요. 아, 근데 또 취준생에 재수생 두고 엄마가 룰루랄라 여행 간다고 갈 순 있어. 근데 마음은 안 편하죠. 그죠? 아니, 또 애들은 괜찮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 내 마음이. 그리고 난 갱년기라고. 8858님, 아들이 직장생활하느라 처음으로 떨어져서 자취한 지 이제 한 달 됐어요. 이래저래 힘든 일이 많다고 징징거리지만 열심히 잘할 거라 믿어요. 8월에 아들 생일이라 엄마표 반찬해서 축하해주러 가려고요. 아들 보러 부산 갈 생각에 신나요. 부산으로 혼자서 잘할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힘들다고 말하는 아들은 사실은 굉장히 다정한 거 아니에요? 보통 아무 말도 안 해요. 뭐 하고 사는지 남보다도 정말 모르는 게 이제 아들인데 받아주세요. 잘. 인순이 거위의 꿈 2691님이 신청하신 이적

0: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베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데이야.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4: 1533-1566 세라하임.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5: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있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마이 앤트 메리의 골든 글러브 듣고요. 2부에 올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4: 집에서 홈픽해.
3: 홈픽.
5: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4: 지금 홈픽해.
3: 홈픽.
4: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3: 홈픽.
4: 홈픽.
6: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7: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이즈의 허그 들으셨어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1: 대학교.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준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자연.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565님이 신청하신 타샤니의 경고, 에즈원 사랑 플러스 이소은 키친 들으셨어요. 1166님 15년 만에 새 차 샀습니다. 축하드려요. 아니 온갖 기능 다 있는데 너무 좋은데 변한 세상만큼 차 기능도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새 차람 조심스럽고 아직은 어색하네요. 마음만은 동해 여름바다로 달리고 있어요. 달려 달려. 그죠. 뭐 신차가 계속 뭐 전 브랜드에서 계속 나오는데 너도 나도 또 이런 기능 저런 기능 나오고 이러면, 근데 사실 말이에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지만 전 이제 스마트폰을 신제품은 안 살 예정이에요. 필요 없더라고요. 새로운 기능을 하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근데 뭐 또 차는 여러 가지로 좀 더 강화가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으면 그리고 모든 기능을 그렇게 다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7905님 1년 9개월 태권도 차량 운행하다 이직하게 됐어요. 그동안 정들었던 개구쟁이들과 젤리, 과자 나눠 먹으면서 그 보낸 시간 덕분에 갱년기 무사히 넘겼답니다. 아이들과 헤어질 생각에 마음이 아리네요. 우리 개구쟁이들 잊지 못할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는 태권도가 없으면 아이를 기를 수가 없죠. 특별히 남자아이들은 뭐 거의 99.9% 다니죠. 또 여자아이들도 다니긴 하는데 여자아이들은 또 다른 체육 활동이 있더라고. 생활체육 쪽으로 줄넘기 진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덧붙이면 이제 수영. 그것까지 하면 초딩들은 하루 종일 운동하면은 끝낼 수가 있어요, 하루를. 그럼 바로, 이러고 자는 거죠. 테이,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박효신, 추억은 사랑을 닮아.

5802님이 신청하신 리즈 그댄 행복에 살 텐데 린 사랑했잖아. 5373님 저희 사무실이 지하 1층이라 요즘 같은 때는 습함과 진짜 정면 승부하는 기분입니다. 그죠? 아, 또 제가 저희 이 직업이 지하 생활이거든요. 녹음실이 거의 다 지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녹음실은 최대한 방읍, 방습 뭐 이런 거 정말 돈을 다 거기다가 분다고 보면 되는데도 뭐 최고로 해도 지하는 특히 여름 되면 그렇게 하지 뭐 제습기 뭐 이런 거 해서 왜냐면 다 그 악기들이 다 디지털로 된 악기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도 아 장난 아니죠. 근데 그런 곳인데도 그런데 네 옆 팀장님은 비염 때문에 재채기와의 전쟁. 주말에 사무실을 벗어나 수영 씨와 함께 귀가 뽀송해지는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아 어렵습니다. 회사가 더 잘 돼서 좀 한층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8303님 노래 선곡 좋고 수영 씨 멘트 너무너무 찰지고 재미나고 웃기고 뭐 항상 잘 들을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 해소엔 역시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뭐 파는 것 같네요. 진짜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면 정말 감사죠. 7139님이 신청하신 펄스 난 얘기하고 넌 웃어주고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5: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8: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9: 노무법인 폐
8: 1544-7575.
1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0: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자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나비엔
0: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0: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2: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5: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5: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5: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6: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6: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올품
7: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은 한동준 FM 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8: 오늘 끝곡 핑클 늘 지금처럼 듣고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대한민국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갈피는 책의 어떤 페이지를 다시 찾을 수 있게 꽂아놓는 얇은 판 형태의 물건이죠. 이렇게 책도 쉬어가면서 읽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정기적으로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휴일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같은 휴일에 FM팝스를 들으시면서 힘들고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해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6년 7월 12일 일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팝 첫 곡은 Everybody Have Fun Tonight, 왕청의 노래 FM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자, 좀 쉬엄쉬엄 가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달려보는 것도 좋죠. 그러나 오늘 일요일입니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한동준의 FM팝스 들으시면서 조금 쉬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음악 감상하시기 아주 최적화된 시간 마련해드립니다. 광고 후에 한동준의 FM팝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0: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1: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2: 경동.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 답네.
3: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루퍼 톰스의 Escape, Fleetwood Mac의 노래 Dreams, 그리고 밥 웰츠의 Ebony Eyes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루퍼 톰스의 Escape, 조윤진 씨가 신청하셨고요. 보람님이 Dreams, Fleetwood Mac의 노래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세 곡 이어서 들으셨고요. Once There Was A Love, 호세 펠리치아노의 노래 세보야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멜라니 사프카의 Ruby Tuesday, 그리고 이어서 Longer, Dan Fogelberg의 노래 Purple Audrey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세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Chic, I love you, I want your love. 그리고 비지스의 Tragedy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I want your love, 노스텔지아님이 신청하셨고요. 비지스의 Tragedy, 이 노래는 김경혜 씨가 신청하신 곡입니다. 자, 노래 이어집니다. 다나 위너의 Ich liebe dich, 그리고 애니 헤슬램의 Still Life.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6: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7: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6: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가구.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엔 위제로 일양약품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7: 슈가버블
6: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8: 하이 하이 하이퍼스
9: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0: 1533-1566 세라하임
1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2: 피부과크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지금까지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한동준의 FM팝스.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입니다. 1부 끝곡 Help Yourself 톰 존스의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AI 주음은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1: 집에서 홈픽해.
12: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1: 지금 홈픽해.
12: 홈픽.
1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12: 홈픽.
11: 홈픽.
13: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프렌트 롤펜.
1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6: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동준의 FM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쉐어의 Believe였습니다. 제니 천사님이 신청하신 거 FM팝스 2부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자, 2부에도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립니다. 아, 참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2056으로 전화 오면은요 꼭 받으셔가지고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한동준의 FM팝스 들으셨다고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약속해 주세요. Share I Believe 2부 첫 곡이었고요. 한동준의 FM팝스는 2부에도 계속해서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립니다. 광고 후에 한동준의 FM팝스는 계속됩니다.
1: 요즘 유산균 장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7575.
7: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

0: 내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빌리 오션의 Caribbean Queen에 이어서 카일 미노그의 The Locomotion 그리고 쉬라이의 Glamorous Life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Caribbean Queen 이 노래를 5초의 법칙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카일 미노그의 노래는 테니스짱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제대로 기분 전환하고 있다고 신청곡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Glamorous Life 쉬라이의 노래는 메이플 피칸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노래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Otis Redding의 Sitting on the Dock of the Bay 이 노래 찰손 브로워슨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The Look of Love, Dusty Springfield의 노래 그리고 이어서 Stevie Wonder의 My Sherry Amour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어셔의 Yeah 그리고 리얼 메코의 One More Time 그리고 Two Unlimited의 No Limit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온세미로님이 맛있는 거 찾아다니면서 먹다 보니 노곤함이 슬슬 피곤이 밀려오네요 그러셨습니다. 아이, 맛있는 거 찾아다니면서 드시는 그렇게 피곤할 것 같지가 않은데 아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저는 뭐 예, 맛있는 거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 하나도 안 피곤합니다. 자, 노래 또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알파빌의 Forever Young 그리고 이어서 시아의 Unstoppable 이 노래는 1654번으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요즘에 회사일로 자존감도 떨어지고 퇴직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힘을 주는 노래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Unstoppable 이 노래 드시고 힘내시고요. 예, 자존감 다시 한번 끌어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알파빌 Forever Young

0: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차.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5: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6: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히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히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올품!
8: 한동준의 FM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9: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린 한동준의 FM팝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음악들 쭉 들으시면서 행복하셨기를,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푸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끝곡은 Blood, Sweat and Tears의 노래입니다. I love you more than you'll ever know. 이 노래 9759번으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Or just a tiny little grain of sand. Is that an away from?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유바오

0: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0: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0: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 기능 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AI가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한입 베어 물면 웃음이 나는 맛있는 음식.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안심이 되는 나만의 아지트.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운 좋아하는 사람까지. 이렇게 나를 단숨에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것들 하나쯤은 있으시죠? 보통 이런 걸 행복 버튼이라고 합니다. 기분을 확 환기시키고 싶을 때 이 버튼을 하나씩 누르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못 누르셨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기분 좋은 추억 여행 버튼만 꾹 눌러주세요.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 지나간 시절의 연가 전영록 씨의 노래였습니다. 한 주가 또 이렇게 가고 있네요. 일요일 오후 조금 꿉꿉하지만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음속에 행복 버튼 그거 누르시면서 두 시간 좋은 음악들 함께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양케어.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조덕배 씨의 노래 그대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8141번 그리고 조용필 씨의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 자 이렇게 두 곡 감상하셨어요. 4270번으로요. 가요 속으로 함께하는 두 시간을 위해서 라디오를 구매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추억여행 시간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요즘은 PC나 휴대폰 어플로 많이들 들으시는데 진짜 라디오로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으시는 거네요. 이야, 옛날에 배터리에 고무줄 칭칭 감아놓았던 그 집에 있던 라디오가 생각나네요. 그 아버지 거였겠죠? 추억 돋네요. 9171번 빨래 돌려놓고 에어컨 켜고 라디오와 책과 카모마일 차 함께해요. 이야, 에어컨의 시원함. 따끈한 차 한 잔, 그리고 눈과 귀를 사로잡는 책과 라디오. 이야, 이거 뭐 이비인후가 다 좋아지는 시간입니다. 황윤경 씨도 독서 중이시네요. 승화 씨 목소리 들으면서 남편은 자격증 공부, 저는 창가에 불어오는 바람 맞으면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예, 편안한 일요일 오후 잘 보내십시오. 배경음악도 제가 깔아드리지요. 고은이 이정란 씨가 함께 부르죠. 사랑해요. 김명.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일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박진영, 선미가 함께 부른 When We Disco 이영규 씨의 신청곡이었어요. 그리고 성미경, 물안개 이 노래는 박경숙 씨가 신청하셨고요. 지금 차 안입니다. 남편이 운전하면서 하품을 계속하네요. 확 깨는 신나는 노래 부탁합니다. 3639번으로 주신 사연인데 When We Disco 이 노래 어떠셨나요? 아, 여기저기 길이 많이 막히는 시간일 텐데 모두들 졸음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0515번 중2 딸아이와 아빠가 있는 서울현 중원에 갔다가 파주 집으로 갑니다. 24년 12월 아빠를 떠나보냈는데 아직 딸아이는 아빠를 못 보냈네요. 너무 슬퍼요. 내 딸 설아가 용기 내서 살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그럼요. 응원해 드려야죠. 그렇게 아빠가 항상 그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시니까 분명히 따님도 잘 해낼 겁니다. 윤도현의 노래입니다. 사랑2.

사랑을.

이어드린 노래 도원경 다시 사랑한다면 8913번으로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옥수수 감자도 맛있는데 단호박철이기도 합니다. 5459번으로 주셨어요. 아, 호박도 지금 철이군요. 단호박. 친구가 단호박을 보내줘서 렌지에 조금 돌리니까 다 익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거 상상이 되네요. 노랗게 익은 단호박. 맛있게 드십시오. 최혜진 씨의 사연인데, 멋진 결심하셨네요. 자식으로, 엄마로, 아내로만 살아가다가 이제 아이들도 다 자랐으니 온전히 나를 위해 삶을 살아보려 합니다. 내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귀 기울이며 나답고 멋진 어른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주위 모든 사람들까지 다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혜진 씨 정말 잘 생각하셨고요. 아주 멋진 결심을 하셨어요.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립니다. 김수철 젊은 그대.

0: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AI가 다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바로스 ERP.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8: 1533-1566 세라하임.
9: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0: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9: 제습한 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0: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1: 경동 나비엔.
12: 올바른 품질하면
13: 올품.
12: 올품하면
13: 올바른 품질.
1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3: 올바른 품질. 올품.
14: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입니다. 송골매 어쩌다 마주친 그대. 7122번으로 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참 쉽다 데이펑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요 속으로 1부 끝곡 이상은 씨의 노래죠. 사랑해 사랑해 들려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갑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9: 집에서 홈픽해.
12: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9: 지금 홈픽해.
12: 홈픽.
9: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12: 홈픽.
9: 홈픽.
13: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4: 그때도 지금도 피엔 풍년. 세월이 흐르고

0: 가정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상민 씨의 노래 중년 4243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가요 속으로 2부도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사연으로 꽉꽉 채워집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죠. 문자는요 샵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0: 서경대학교.
1: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함께하신 노래 두 곡 조진원, 홍종임 씨가 함께 부른 사랑하는 사람아 그리고 유심초의 사랑이여 이 노래는 7944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이남열 씨가 옛날 부모님께서 고추 농사를 하실 때 어린 마음에 시골에 와도 도와드리지도 않고 놀다만 갔던 그 시절이 엄청 후회가 됩니다. 지금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 너무 힘들고 지치네요.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그때 건강하게 잘 노는 모습만 보셨어도 우리 부모님들은 흐뭇하셨을 거예요. 기운 내시고요. 올해 농사 잘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남열 씨. 6062번 오랜만에 오셨네요. 승화 씨 목소리 반갑습니다. 2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이 많았어요. 그중 친정 어머니와 형부가 하늘나라로 가셨죠. 오늘 오랜만에 운전대를 잡고 채널을 고정했는데 즐겨 듣던 가요 속으로가 흘러나오니까 참 좋습니다. 라는 글을 길게 보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6062님의 마음이 항상 편안하시길 바랄게요. 노래 띄워드립니다. 한마음 꿈이여 사랑이여.

그때 그 아인 김필의 노래죠. 6775번 김혜림 이젠 떠나가 볼까. 이 노래는 0270번으로 신청하셨네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연을 또 볼까요. 2766번으로 주셨는데 이야 입맛 따시게 되는 그런 글이거든요. 저희는 여름이 되면 오이 미역 냉국을 정말 자주 먹는데요. 중요한 건 바로 전복이에요. 싱싱한 전복을 삶아서 얇게 썰어

같이 넣어서 먹어요. 시원하고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야말로 다 필요 없죠. 시원한 오이 미역 냉국, 거기에 전복이 얇게, 이야 이거 제대로인데요. 아, 군침이 확 나오네. 예. 유은숙 씨, 일명 호랑이 콩을 따서 까며 남편이랑 듣고 있어요. 5년 전 강화로 이사 와서 텃밭에 여러 가지 심어서 먹고 있답니다. 퇴직한 지 2년 된 남편이 요즘 농사 짓는 게 재밌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잘했다, 잘했다 하고 궁디팡팡 해주고 있습니다. 예, 사진 보내주셨네요. 이 붉은색 점처럼 약간 살짝 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호랑이 콩. 예, 하루하루 행복한 강화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분 건강하시고 많이 사랑하시라고 제가 노래를 준비할게요. 홍지연 씨가 마침 신청하셨는데, 서영은입니다. 널 사랑하겠어.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6: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7: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비주 누구보다 널 사랑해. 김종환 씨의 100년의 약속 7207번으로 신청하셨고요. 하정숙 씨의 신청곡 최진희 천상재회였습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 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꿉꿉한 일요일 오후 오늘도 잘 보냈네요. 자, 멋진 한 주 정리 잘 하시기 바라면서 가요 속으로 끝곡 띄워드립니다. 신해철 일상으로의 초대, 안영주 씨가 신청하신 노래예요.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3: 헐,

0: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1: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말에 작은 물건들 이리저리 옮겨보고 버릴 거 버리고 청소 싹 해놓고 나서 집안을 휘 둘러보면 기분이 참 좋죠. 이 기분의 정체, 내 자유가 허락한 질서가 아닐까요? 뜻대로 안 되고 한 만큼 돌아오지도 않는 바깥 세상이랑은 반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한 만큼 눈에 보이잖아요. 세상이 그나마 단정하게 굴러갈 수 있는 건 어쩌면 방 청소 같은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0: 제스 뉴튼, Angel of the Morning.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한 만큼 눈에 보이는데 금세 또 어질러져서 그 질서가 오래 유지되지는 않는다는 게 함정이기는 하죠. 그래도 흐트러뜨렸다 다시 줄 세웠다 하면서 질서를 세우는 나의 힘을 느껴볼 수 있어서 좋아요. 내가 했다 하면 하는 사람이야. 방 청소하면서 막 으스대고 뿌듯해하고. 7월 12일 일요일 저녁입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5555.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도착.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4: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마이클 잭슨, 폴 맥카트니였습니다. The God is Mine 들으셨어요. 랜디 반 워머, Just When I Need You Most. 그리고 전하정님 청해 주신 리오 세이어, When I Need You. 세 곡 들었습니다. 용신님, 제가 드디어 저녁 스케치로 찾아왔습니다. 저녁 스케치가 나오는 이 시간은 제가 근무하는 시간이라서 평소에는 듣지 못하고 있다가 모처럼 주말에 시간이 나서 얼른 레인보우 켰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소리 지를 지경이에요. 2038님이신데 저희가 찐 캐치도 있고요. 또 주말에만 듣는 주말 캐치도 있으니까 2038님은 주말 캐치 역할을 톡톡히 잘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도 2시간 열려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으로도 오시고요. 인별그램 CBS FM 이브닝입니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로 검색하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9992님 청해 주신 아바의 김미 김미 김미 준비되어 있고요. 패셔보이스의 It's a Sin 이어지는 노래는 5882님의 신청곡입니다.

길을 걷다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니까 또 다른 내가 즐겨 듣는 음악이 나오면 좋겠다 해서 신청해 봅니다. 2386님이세요. 그 노래는 바로 조지 베이커 셀렉션의 I've Been Away Too Long. 들으셨어요, 이 노래도. 조윤진님 청해 주신 노래 맨프레드 맨서스 밴드의 Questions. 들으셨습니다. 0625님이신데 기말고사 끝난 중딩 둘, 고딩 하나, 아들 셋이랑 아주 오랜만에 영화 보려고 했는데요. 17시 40분에 예매를 해놓고 7시 40분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허공에 날린 표값도 아깝고 오랜만에 아들 셋과 영화 얘기하면서 웃고 싶었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와, 얘기만 들어도 속상해요. 다시 이 아들 셋을 어떻게 모아서 영화를 봐요. 사람 셋이 모여서 약속을 잡는 그 자체가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게다가 중고딩 아들 셋이랑은 아 어렵죠. 그래도 기회가 있겠죠. 2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이때 한번 잡아볼까요? 아니면 여름방학 특선으로 한 번 더 약속을 한번 잡아보세요. 이번에는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5802님 청해 주신 노래 Spice Girls의 To Become One 듣고요. 이어서 셀레나 I Could Fall in Love.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5: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6: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7: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8: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9: 최혁준님 신청하신 리틀 믹스 옵스 피처링 찰리 푸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녁 스케치 2부로 가겠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1: 집에서 홈픽해.
12: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1: 지금 홈픽해.
12: 홈픽.
1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2: 홈픽.
11: 홈픽.
13: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4: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6: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종일 밥하다가 하루 종일 자고 누워있는 식구들을 보니까 머리에 열이 올라서요. 확 앞치마 벗어서 걸어두고 저 떡볶이 먹으러 왔어요. 융신 씨, 저 떡볶이 먹을 때 좋은 노래 보내주세요. 5240님이시거든요. 굉장히 좀 사랑이 가득한 노래를 보내드렸는데 떡볶이는 맛있게 다 드셨어요? 다 먹고 나면 또 열이 스르르 가라앉고 마음도 스르르 풀어져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나면 좀 그렇지 않나요? 음악도 좀 이렇게 부드럽게 전해드렸는데 집에 누워있는 식구도 생각이 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가는 길에는 떡볶이 포장해 가고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0707님이 청해 주신 카펜터스의 I need to be in love 전해드렸고요. 2부 시작했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8: 요즘 유산균 장부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대학교.
1: AI가 다 해주는 이야기.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콜레스테롤.

Keep the fire burning. 아리오 스피드웨건의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보스톤의 More Than a Feeling은 0337님께, 스모키의 Living Next Door to Alice는 파이프라인님께 전해드린 노래였습니다. 7800님이신데 갑자기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아버지께 전화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2시간 3번의 지하철을 갈아타고 아버지랑 만난 점심 먹고 아버지 용돈 드리고 아버지 손 꼭 잡고 산책을 했습니다. 93세 우리 아버지, 꼿꼿하게 잘 걸으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귀엽다고 쓰다듬어 드렸더니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이 시간들이 애틋한 그리움으로 남겠죠. 완전 잃어드리는 고스톱도 치고 아버지랑 사이좋게 믹스 커피도 한 잔씩 마시고 참 소중하고 몽글몽글한 시간을 보내고 지금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아니에요. 어쩜 그렇게 아버지와 시간을 잘 보내세요?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어떻게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어떻게 해드리면 기뻐하시는지 아직도 잘 모르는 자식들이 많고 많은데 7800님은 어쩜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따님이 되신 건지 저는 비결을 묻고 싶습니다. 바네사 윌리엄스의 Colors of the Wind, 이석강님 청해 주신 노래 준비했고요. 이어서 셀린 디온이에요. To Love You More, 8585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조지 벤슨 Stairway to Love, 큰 바다님 신청하신 노래였고요. 앞서서 비비 와이넌스 Love Thing이었습니다. 오늘 부부 동반 모임으로 이른 저녁 먹고 왔습니다. 나와서 아산의 신정호 길을 걷는데 연꽃이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사람들도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별을 따는 소년님이세요. 아산

신정호 길. 여기가 걷고 뛰고 하기 좋은 호수길인가 봐요. 아, 지금 또 연꽃의 시절이거든요. 여기저기 연꽃 축제도 한창일 텐데 밤에 나가면 연꽃이 이제 모아졌다가 또 낮에 가면 확 이렇게 피어 있고 그 호수가 아름답게 한켠에 연꽃으로 가득하겠네요. 2380님 청해 주신 제이슨 라즈의 벨라 루나 준비했고요. 이어서 쉬바레 굿나잇 문

0: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0: 소파
1: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5: 영월이래요.
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5: 영월이래요.
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5: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4: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6: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6: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올품.
7: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8: 오늘 끝곡입니다.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 Days are Numbers 남기면서 인사드립니다.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아주 시원한 열무김치가 식탁에 오르고 아지감자가 밥솥 한 구석에서 익어갈 때 아, 7월이구나. 또 우렁찬 매미 소리에도 낮잠이 질었다? 윙 하는 모기 소리에 밤잠을 설치는 것도 7월이지요. 잘 삶아진 옥수수를 먹으면서 빡빡한 일정에 휴가 계획을 세우다 보니 벌써 저녁이 되지 않았나요? 어떤 시인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이 7월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얼굴이 익고 마음이 익는 게 7월이 아닐까. 자, 그렇게 달궈진 몸과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곳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에 잘 오셨습니다.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7월이 다 그런 거 아니겠니? 하는 것 같죠? 여행 스케치의 노래였습니다. 청포도가 익기 전에 냉장고 속에 열무김치가 아주 쉬어버렸어요. 또 밥솥에 감자랑 옥수수가 익고

0: 소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우리 어머니들 얼굴도 벌겋게 익지 않았을까. 뿐인가요? 논으로 밭으로 바쁘게 옮겨다니신 농부들의 팔뚝도 아주 벌겋게 익었을 것 같고, 일찌감치 바다 앞에 자리편 휴가객들 어때요? 잘 익었죠? 그렇게 주말 다 보내고 주차장에 도착한 자동차의 엔진룸도 익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은 익은 것들을 이제 천천히 음악으로 식혀드리는 시간이 아닐까? 그러니까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타들어가지도 말고 그냥 선선한 곳에서 마음 편안한 두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냉각수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10시까지 함께 할게요. 자, 듣고 싶은 노래, 전하고 싶은 사연 샵 9390, 5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글은 100원,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5: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4: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5: 왕타 칫솔
4: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7: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8: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오키나와에 계시는군요. 얼마나 즐거우십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오키나와 태풍 때문에 좀, 비행기 뜨고 내리는 거에 일정에 변화가 많다 그러던데 아무튼 잘 놀고 일정 잘 소화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혜선아, 정수가, 혁유야, 우리 남은 일정 행복하게 지내자. 예,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청해주신 경선님의 신청곡 언젠가는 스톤즈의 노래였고요. 또 잃어버린 우산 우순실. 오, 그래요? 오 씨는 본이 하나, 뿌리도 하나. 그러니 큰 의미에서 우순실님과 저는 가족입니다. 아, 명가수의 명곡 강강추입니다 하고 3566번으로. 제가 확인은 안 됐지만 그렇겠죠? 맞겠죠? 잃어버린 우산 우순실의 노래였습니다. 좋습니다. 꼭 우순실님만 하나라고 하지 마시고요. 행복한 동행도 가족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평생 늙지 않을 것 같았던 아내도 어느새 예순이 됐네요. 묻기도 하고 풀기도 하던 긴 단발머리가 참잘 어울렸었는데 오늘은 아줌마 파마라고 왔더라고요. 아줌마 파마가 어떤 건데? 생각하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우리님이 좀 마음이 안 좋으셨나 봐요. 그래도 예쁘다게 해주셔야 돼요. 머리는 금세 길잖아요. 그러면 또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니까. 4014번으로 청해 주신 곡 이등병의 편지입니다. 김광석.

이현우 헤어진 다음 날 우리 호정님 청해 주신 곡 맞습니다. 1997년에 발표가 됐고 비발디 4개 중에 겨울 2악장을 샘플링 했죠. 아는 척 좀 해봤어요 하셨는데 하셔야죠. 아는 거는 안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또 박상민 하나의 사랑 우리 최정민님 청해 주셨고 10월 결혼을 앞둔 딸이랑 예비 사위가 살기도 전에 사네 못 사네 엄청 싸워대요. 왜 그러죠? 아, 어제는 인터넷으로 수저 세트를 고르다 싸웠대요. 참 싸울 일도 없다 싶죠? 사랑 싸움이죠 뭐. 8337번으로 청해 주신 사랑은 차가운 유혹 양수경의 노래. 그리고 희동님이 신병 시절 모든 게 낯설고 힘들 때 노래 한 곡이 주는 위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그렇죠. 언제적일까요 그때?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가 발표된 게 1986년 7년 그 즈음이었죠. 그리고 이제 사랑을 받다가 좀 뜸했는데 2000년 영화 JSA가 대 히트를 하고 거기에 삽입되면서 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곡 맞습니다. 8184번으로도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경숙님 그리고 애숙님이 조덕배 아치 노래들은 어쩜 이렇게 다 좋아요. 그러게요. 그쵸? 조덕배입니다. 꿈에.

0: 숙자님 청해주신 나훈아 해변의 여인, DJ DOC, DOC와 춤을 상희님 2309번으로 청해주셨고, 조덕배 꿈의 세 곡 이어들었습니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

0: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축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3: 콜레

0: 잊으시라.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식품 광고.
2: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AI가 다 해줘.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1부 끝곡입니다. 윤수일 제2의 고향 들을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1: 집에서 홈픽해.
12: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1: 지금 홈픽해.
12: 홈픽.
11: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12: 홈픽.
11: 홈픽.
13: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4: 그때도 지금도 피엔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3: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센서 등이 켜지는 속도보다 찌개 끓는 냄새나 가족들의 밝은 인사가 먼저 반겨주면 참 좋겠어요. 또 현관문이 닫히기 전에 은은한 거실 불빛 사이로 귀에 익은 가요가 흘러나오면 참 행복할 것 같죠? 오늘도 저녁 8시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함께

영화 영웅 본색에도 나왔던 노래죠. 9237번으로. 그렇죠. 희나리를 중국말로 번안해서 사용을 했는데 당시에는 거꾸로 희나리가 표절곡이라고 막 오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희나리가 먼저입니다. 원곡입니다. 구창모의 노래 함께 하셨어요. 아, 오늘도 기다리고 기다리신 책을 또 소개해드립니다. 신지혜 영화음악을 지나가던 DJ 신지혜님이 스케치북과 카메라를 들고 유럽의 골목길을 누볐죠. 여름 선물처럼 책 한 권을 들고 오셨는데 신지혜의 드로잉 유럽, 관광 가이드북이 아니고 한 줄의 시 같고 또 사진들이 있고 그림이 담겨 있습니다. 시마북스의 드로잉북, 기억의 선을 따라 걷다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책이라고 적어서 지금 신청하시면 오늘 두 분 선정해서 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9390 문자 샵 9390 또 레인보우 게시판엔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다릴게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이젠 랭가드
1: 하자.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4: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5: Good Music Station. CBS FM.

초등학교 때를 생각하게 하는 노래입니다. 하태수님. 오, 태수님이 90년대 초반에 초등학생이셨군요. 이별 아닌 이별, 이범학의 노래였고요. 이름 없는 새 손현희. 이 노래를 들으면요, 신문사 근무하던 그때가 생각나요. 신문 사절, 신문 거절을 뚫고 신문을 넣고 도망가야 하는 애절한 사연들이 있었죠. 아, 맞아요. 그런 때가 있었죠. 지금은 사실 거의 종이신문을 볼 생각들을 안 하죠. 그래도 여전히 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하긴 저도 보고 있으니까요. 이름 없는 새 손현희, 또 임재범, 이 밤이 지나면 서원직님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오, 따님 생일이라고 초대받았다 집에 갔는데 배달 음식

이나 차려놨겠지 싶었는데 웬걸요? 사위랑 딸이 직접 요리를 했더라고요. 나아져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데 밥도 먹고 감동도 먹고 배부릅니다. 행복하셨겠어요. 5223번으로 청해 주신 곡 준비했습니다. 김수철 별리.

S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시고요. Bravo My Life,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노래. 우리 형진님이 회사 퇴직하고 배달일 시작하셨는데 힘들지만 5학년 딸아이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곡 보내주시면 힘내서 일할게요 하셔서 길을 쓰고 준비했습니다. 잘 들으셨죠? Bravo Your Life. 예, 또 일요일이 다가는 소리 노래를 찾는 사람들 연숙님, 동식님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고, 난 아직도 널 작품 하나의 노래죠. 1041 김미라님, 그리고 시호님도 소중한 사람들하고 시간을 가지셨다고요. 참 의미 있는 시간을 돌아보면서 김수철 별리 잘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무님하고 수미님이 이 노래 듣자고 하시네요. 이선입니다. 알고 싶어요.

0: 송학천님 청해주신 이진관 인생은 미완성, 또 양파 애송이의 사랑, 안기홍님, 성환님, 그리고 이선이 알고 싶어요. 이렇게 세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세라이 마르세유에서 세탁세제,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교기입니다.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관절 연골이 걱정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0: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3: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4: 오늘도 두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곡은 김동률 감사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완,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이벤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공항에 가면 이륙을 앞둔 비행기들이 활주로 끝에서 잠시 멈춰서는 순간이 있습니다. 관제탑의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시간. 창밖을 바라보며 여행을 기대하는 승객들도 있지만 이때 조종석에서는 마지막 안전점검이 한창이라고요. 엔진의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계기판을 살피고 작은 이상은 없는지 끝까지 점검하는 겁니다. 활주로 위에 서 있는 시간은 늦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출발을 준비하는 것. 이 밤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마음의 엔진을 다시 살펴도 좋겠어요. 내일의 비행은 오늘의 점검에서 시작되는 걸 기억하면서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1월 12일 일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마이 앤트 메리 공항 가는 길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활주로에 잠시 멈춰서 있는 그 짧은 순간 우리 꿈은 가족들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아마도 모두 다른 사념에 빠질 시간이지만 조종석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도 하고 또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하네요. 우리의 밤이 마치 내일을 향한 이륙전의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이 시간 긴장을 내려놓으면서 내일의 비행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음악과 함께요.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3: 카티프로 시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아밀한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조성모의 아시나요? 그리고 태연의 노래 들리나요?까지 비슷한 느낌의 제목의 두 곡이었네요.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랜만에 꿈음 들으니 너무 좋네요. 오늘은 남편이랑 함께 듣고 있습니다. 옥수수가 삶아지고 있는 동안 음악에 취해 힐링하고 있네요. 수경화님. 아, 맛있겠네요. 지금쯤은 잘 삶아졌을까요?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고3이에요. 주말이지만 얼마 남지 않은 입시 준비로 스터디 카페에서 한숨 돌리며 라디오 듣다가 남겨봅니다. 꾸안꾸님 보내주셨어요. 네, 아유, 고3이면 뭐 평일 주말, 뭐 공휴일, 방학 할 것 없이 매일매일 긴장 무드일 것 같아요.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처럼 정말 아무 데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한 주말. 편한 그 자체입니다. 박기훈님 보내주셨네요. 그래도 꿈음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와중에 꿈음 듣기만은 끼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노래는 3934번으로 청해주셨어요. 김동률 알렉스 아이처럼.

핑클이 부르는 당신은 모르실 거야. G.O.D.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8356번으로는 20년 만에 재래시장 순댓골목에 갔어요. 옛 친구들이랑 갔더니 허름하지만 아직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서 좋았는데 그럼에도 변한 모습도 있었네요. 나도 예전 그대로가 아니면서 거기는 그대로였으면 하는 바보 같은 생각은 왜 하는지. 빠른 세상 많이 바뀐 걸 인정하고 거기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예전 이야기 하다 왔습니다. 시간은 참 빨라요. 이제 나도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꿈음에 오늘의 감정을 묻어보네요. 그렇죠. 너무 빠르게 변해가는 거 투성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그 자리

있어주는 무언가가 또 간절히 그리워지기도 하죠. 또 그런 마음으로 꿈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직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변하긴 해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게참 위안이었을 것 같아요. 요즘은 골목도 그렇고 상점도 그렇고 자주자주 바뀌고 또 없어지기도 하니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8562님, 이어폰 꽂고 아까 동네 한적한 골목길을 크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오롯이 제 세상이 된것 같아 걸음걸이도 한층 느긋해지더라고요. 가로등 불빛 아래를 천천히 걸으며 들었던 이승환의 다만 꿈에서 한번더 들어보고 싶네요.

0: 이승환의 다만 그리고 김현철의 노래였어요. 일생을.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3: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이영훈 작곡가의 옛사랑 앨범 중에서 여러 가수들이 함께 부르는 곡이에요. 그녀의 웃음소리뿐. 꿈과 음악 사이의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2: 홈픽
4: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5: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사람 많고 복잡한 여름 성수기. 그렇다면 9월의 보라카이는 어떠세요? 인파는 빠지고 바다는 가장 투명해지고 세계 3대 석양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보라카이 최고의 골든타임. 오성 리조트, 호핑 투어, 선셋 세일링, 해변 요가까지 CBS 시투어 올인원 패키지로 온전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 이 모든 혜택이 단 97만 원. 타 여행사와 꼭 비교해보세요. 9월 9일 출발,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02771-1932, 771-1932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기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자려고 누웠다가 얼마 전 직장 상사가 툭 던진 한마디가 뒤늦게 떠오르면서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아, 그때 그렇게 말 받아쳐줄 걸. 아, 그 말 꼭 할 걸. 뒤늦은 후회와 억울함에 잠이 싹 달아나 버렸네요. 아, 회사 가기 싫은데 어떡하지?

행복하죠. 씩씩거리는 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줄 제가 좋아하는 윤건의 노래 신청합니다. 어쩌다. 좀 가라앉으셨어? 좀 차분해지셨나요? 갑자기 그렇게 또 떠오를 때가 있어요. 왜 생각이라는 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건데 왜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속상하고 화나고 분하고 억울하고 이런 기억들이 한 번씩 툭툭 치고 올라올 때가 있죠. 근데 아무리 나름 잘 받아치고 얘기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밤이 되면 후회되는 건 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할 걸 하는 또 후회가 밀려오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잊으시고 또 더 좋은 기억으로 좋은 경험들로 덮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멋진 한 주가 이어지기를 저도 응원 드릴게요. 윤건의 어쩌다, 꿈과 음악 사이의 이 부분을 열어봤습니다.

0: 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김정민의 슬픈 언약식, 한경일, 한 사람을 사랑했네 였습니다. 7729번으로 보내주셨어요. 똑똑 처음 문 두드려 봅니다. 매일 청취하며 어쩜 이리도 좋은 음악을 많이도 들려주시는지, 행복이 별거냐, 이렇게 노래 선물 매일매일 받는 게 행복이지 하고 있습니다. 손톱 물어뜯는 버릇이 생긴 8살 딸아이 손톱 다듬어주고 그 위에 알록달록 매니큐어를 칠해주다가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20대 시절 보수적이던 아버지에게 매니큐어 칠한 손톱을 걸릴까 아버지 앞에서는 항상 주먹손을 하고 다녔던 그 기억.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쭉 조용히 애청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예쁘게 글도 잘 쓰시는데 자주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버님 생각나실 때, 따님 얘기 자랑하고 싶으실 때, 기쁜 일, 슬픈 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오래 보기로 해요. 반갑습니다. 아, 참 엊그제 런닝머신 뛰는데 전화 공의로 시작하는 전화가 와서 혹시나 하고 받았는데 조사, 청취율 조사 전화여서 꿈은 듣는다고 했어요. 예! 9193님 기뻐해 주셔서 또 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노래는 성하리님이 청해 주셨어요. 장나라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고백.

시가 있는 일요일 지도를 빌린다. 윤성택. 삶에서 너무 멀리 와버려서 꿈은 자주 길을 잃는다. 어디 좀 갔다 왔다고 말하는 것처럼 운명은 앞뒤가 잘린 티켓이고 짐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 기억에 남는 게 없으면 여행이 아니라고들 하지만 기억이 너무 많아 어디든 눌러앉을 수 있지 않을까. 떠나고 싶다는 말은 엽서가 먼저 도착해 꿈에게 답장하는 거겠다 싶다. 이 그리운 발신이 기차를 달리게 하고 비행기를 날짜 경계선에 묶어둔다. 먼 길 떠나기 전 감각이 먼저 멀미를 느끼면 꿈은 몸이 집이었다는 사실에

당연해진다. 사실 여행에서 가장 설레는 것은 전날의 가방이라서 잠은 넌지시 여행에게 지도를 내민다. 거기로 가라. 가서 거기서 몸이 다하지 못한 꿈을 대신 살아라.

사실 여행에서 가장 설레는 것은 전날의 가방이라서 잠은 넌지시 여행에게 지도를 내민다.

0: 거기로 가라. 가서 거기서 몸이 다하지 못한 꿈을 대신 살아라. 신이 우리에게 잠이라는, 꿈이라는 선물을 주신 이유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었네요. 낮 동안 짊어졌던 삶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으라는 거죠. 현실의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했더라도 꿈이라는 넓은 대지를 달려보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행에서 가장 설레는 건 전날의 가방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잠들기 전인 이 시간이 가장 설레는 시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가 있는 일요일 윤성택 시인의 지도를 빌린다 읽어드렸어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이수영의 음성이었습니다. 꿈에
1: 별이 쏟아져 하늘 바다로, 바람 불어 내 마음도 나부껴

마감 세일 시간 맞춰서 동네 대형마트 갔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초밥 세트를 반값에 득템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꿈음 들으면서 먹고 있는데 꿀맛이네요. 존박의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생각. 그 전에 들으신 노래 이하이의 손잡아줘요 였습니다. 아, 맛있게 드시고 계신가요? 신청곡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2674번으로 청해주신 이현우의 노래입니다. 요즘 너는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2: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4: 꿈과 음악 사이에 오늘 마지막 곡이네요. 어반자카파 거꾸로 걷는다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땅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움.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0: 미세스 효성 더 클래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젤.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8: 카티 프로 시

0: 첫 번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4: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

편은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듣고 계시죠? 점원도 바로 이곳 음반 가게 안에 있습니다. 열심히 음악을 고르는 중인데요. 그럼 계속해서 좋은 음악들 함께 들어볼까요?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프렌트 롤펜
2: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영화 속 멋진 사랑 고백 장면이 많지만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중에서 해리의 고백은 언제 봐도 가슴이 뭉클하죠. 오랜 시간 우정과 사랑 사이에서 헤맨 두 사람. 마침내 해리는 말합니다. 더울 때도 감기에 잘 걸리고 샐러드 하나를 시킬 때 한 시간도 넘게 걸리는 널 사랑해. 날 한심하게 쳐다볼 때 네 미간에 생기는 작은 주름도, 너와 헤어져 돌아오면 내 옷에 묻은 너의 향수 냄새도 사랑해.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너라서 좋아. 오, 아침 저녁으로 날 걱정해주고 나도 모르는 내 작은 습관, 취향까지 기억하고 오랜 시간 겹겹이 쌓인 애정이 느껴지는 참으로 멋진 고백입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휴일에도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시는 여러분과도 속속들이 더 정들어가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첫 곡은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해리코닉 주니어입니다. It had to be you.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두 곡 들으셨습니다.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에릭 사티, 짐 노패디 1번. 이어서 Once Upon a Time in America의 아마폴라. 영화에서 아마폴라는 다양한 버전으로 변주되면서 영화의 감동을 증폭시킵니다. 어린 누들스가 창고에서 무용을 연습하는 데보라를 몰래 보던 장면에서는 애틋하게 흐르고요. 제외한 두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춤출 때는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웅장하게 흐르고요. 노년에 이른 누들스가 회한 가득한 과거를 회상할 때는 또 쓸쓸하게 흐르죠. 한번 비교해서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정말 엔니오 모리꼬네의 힘, 영화 음악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3741님 반갑습니다. 강희 씨 팬인 집사람 박미자 소개로 왔습니다. 참 다양한 분들이 초대돼서 오시네요. 너무 재밌어요. 저희 집에 누가, 제가 되게 큰 집에 살고 있고 누가 소개로 사람들 계속 데리고 오는 것 같아요. 열린 집. 반갑습니다. 9947님은 항상 나긋한 목소리가 듣기 좋아요 하고 칭찬해 주셨네요. 극적극적. 너무너무 내적 기쁨. 강희님, 라디오의 여왕, 파이팅! 칭찬이 저보다 앞서갔어요. 네. 음악 들으면서 실컷 한번 이 칭찬을 받아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3390님, 장마가 지나면 맹렬하게 덥겠죠? 마음만이라도 시원한 여름 휴양지로 보내봅니다. 리차드 클리프, 썸머 홀리데이 듣고 싶어요. 네, 썸머 홀리데이에서 준비했고요. 한 곡 더 이어가야죠.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루퍼트 홈의 이스케이프 더 피나콜라다송 듣겠습니다.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영화 휘트니 중에서 휘트니 휴스턴, Greatest Love of All.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영화 콘 에어 중에서 트리샤 이어우드의 How Do I Live 였습니다. 곡들이 나가는 동안 후리지아님 글 읽고 있었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같이 고민 좀 해주세요. 건강 이슈로 6월에 퇴사하고 쉬고 있어요. 집에 있어 보니 청소할 곳이 엄청 많네요. 마음이 복잡했는데 이럴 땐 청소죠. 이 쉼의 시기를 불안감 없이 지낼 수 있는 팁 좀 주실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이입을 해서 이 딱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건강 이슈로 6월에 퇴사를 하고 쉬고 계신데 사람이다 보니까 무언가를 계속 생산적인 일을 하고 계셨었잖아요. 근데 건강이 아프면 당연히 회복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게 쉬는 게 안 하다가 당연히 쉬는 것도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뭘 안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불안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너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 반려동물하고 있으면 이게 되게 안정이 되던데 또 이것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울 수는 없잖아요. 잠깐의 쉼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조언을 구해봅니다. 레인보우 게시판에서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합시다. 저는 약간 그 OTT나 이런 걸 보는 거는 약간 그 성취감이 좀 들고 밤에 뭐를 했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좀 공부식으로 책 같은 걸 읽으면 내가 뭔가 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멍 때리기 같은 거를 미션으로 정해서 해보면 그냥 멍을 때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뭔가 조용한 가운데서 수면에서 뭔가 창조성이 싹 올라오더라고요. 전 그때 기쁨을 느낍니다만. 한번 해보실래요? 그리고 레인보우에서 만나시죠. 노래 듣겠습니다. 0302님, 여름 영화 하면 더티 댄싱이 떠올라요. 젊음과 낭만이란 단어가 너무나 잘 어울렸던 영화. 4437님, 중학교 때 친구들과

다 같이 봤던 영화 더티 댄싱. 어, 같은 영화 청해 주셨네요. 너무 재밌으면서도 살짝 야했던 장면에 충격받았던 기억도 생각나서 청해봅니다. 하셔서 더 론네츠의 Be My Baby 듣도록 하겠고요. 나를 미치게 하는 여자 중에서 빌리 조엘의 업타운 걸까지 이어갈게요.

슈렉 3 중에서 로보, I'd love you, want me까지 들으셨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사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 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네가 좋아.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희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오늘의 끝곡입니다. 영화 형 중에서 조정석, 디오의 걱정 말아요 그대 띄우면서 오늘 인사드릴게요. 내일 만나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행운도 가끔은 준비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행운을 뜻하는 럭키와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를 합쳐 럭키 슈머라는 말까지 생겼는데요. 네잎클로버가 그려진 물건을 사고 복을 부른다는 의미의 개운 굿즈를 곁에 두며 작은 행운을 기대하는 그런 소비를 말합니다.

물론 행운은 물건 하나로 찾아오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작은 상징 하나가 오늘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시작하게 해주는 힘은 있을지도 모르죠. 나와 가족이 건강하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사하기를, 오늘 하루도 별일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어쩌면 그 마음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소중한 행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7월 12일 일요일 아침의 첫 곡은 칼 마리아 폰 웨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 가운데 사냥꾼의 합창. 그 어떤 즐거움을 사냥의 비하리. 주세페 시노폴리가 지휘하는 베를린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요즘은 행운도 준비하는 시대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이렇게 작은 행운을 곁에 두려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뭐 네잎클로버가 그려진 소품, 뭐 책상 위에 작은 뭐 부적 하나, 자기만의 부적 이런 것들 말이죠. 뭐 그런 물건들이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오늘도 잘 될 거야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마음, 그런 긍정적인 믿음은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행운은 기다리는 것보다 하루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살아보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작은 행운 하나쯤 꼭 찾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CBS 마그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재하 작곡 사랑하기 때문에 곡을 리차드 슈톨츠만의 클라리넷과 빌 더글라스의 신디사이저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이렇게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프로그램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테나 프리츠 분덜리시 앨범 빈의 노래 비나 리더 앨범과 함께 하고 있죠. 0591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제일 좋아하는 정원님의 멘트 그대로 계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런가요? 매일 9시를 기다리다 청취하는 방송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일부 끝나고 혹시 광고 나올 때 어디로 다들 도망가실까 봐 그대로 계세요 했는데 아, 그 말 그 멘트가 좋으셨군요.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거군요. 파가니의 칸타빌레 디장조 듣습니다. 파가니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기교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바이올린 작곡가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예쁜 선율도 참 많이 썼어요. 이 곡은 파가니가 기교를 빼고 예쁜 선율로 우리에게 선물을 한 그런 음악이죠. 길샤메 바이올린과 웨란 주엘조의 기타 연주로 듣습니다.

니콜로 파가니니의 칸타빌레 디장조, 길샤메 바이올린 웨란 젤저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0020번님 사연인데요. 장화를 살까 젤리슈즈를 살까 한참을 고민하다 젤리슈즈를 샀습니다. 신발 젖을 걱정 없이 물이 빠지니 좋긴 한데 발이 편하진 않네요 하셨어요. 네, 그게 편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물이 빠져서 편할, 그게 마음이 편할 뿐 발 자체가 편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비 많이 오는 날은 또 마음이 편한 것도 중요하니까 오래 걸을 일만 없으시다면은 또 신으시면 되죠. CBS 마이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8년 가까이 다녔던 회사는 지하철로 30분 거리에 기숙사가 있었다. 서울 시내 1인실 숙소라니. 통근 버스에 식당까지 있으니 한번 살아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이었다. 기숙사에서 보낸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아직도 선명히 기억하는 날이 있다. 나는 선천적으로 멀미가 심했다. 특히 급정거를 반복하는 버스나 택시, 배처럼 꿀렁거리며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는 탈 것을 어릴 때부터 싫어했다. 좋고 싫어하는 마음을 넘어 두려움에 가까웠다. 소풍날도 즐겁기보단 걱정이 앞섰고 버스를 타고 2시간 넘게 이동하는 일은 고문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래서 평소에는 통근버스 대신 교통비를 들여가며 지하철로 출근하곤 했다. 그런데 그날은 통근버스 대기줄로 발길이 향했다. 회식 다음 날이라 버스 의자를 젖히고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고 싶었고 성인이 된 후로는 어릴 때만큼 멀미가 심하지 않으니 30-40분쯤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도 있었다. 예상과는 달리 그날은 지독한 멀미를 했다. 뜨겁고 텁텁한 히터의 바람, 반복되는 급정거에 금세 속이 울렁거리더니 식은땀이 났다. 당장이라도 내려서 걷고 싶었지만 끝내 내리고 싶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다. 친절하게 불까지 꺼주는 아침 통근 버스를 세워가면서 대부분 선배인 잠든 회사 동료들의 단잠을 깨울 용기가 내게는 없었다.

버스에서 내려서도 사무실로 곧장 올라가지 못했다. 온몸이 땀에 젖은 채 가까운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한참을 회사 밖 벤치에 앉아있다가 결국 출근 시간을 넘기고서야 사무실로 향했다. 돌이켜보면 회사 생활 자체가 그날의 통근 버스와 닮아 있었다. 물론 매 순간이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7년 11개월의 시간을 30분으로 압축해본다면 결국 그날의 버스에서와 비슷하지 않을까? 고백하자면 대학 전공을 선택할 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건축이나 디자인 관련 학과를 희망했지만 주변의 만류로 취업이 잘 된다는 기계공학을 선택했다. 삼수까지 했으니 취업은 빨라야 한다는 조급함도 있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분명히 알았던 탓에 잔잔한 멀미를 계속 느껴왔다. 그러다 몸이 먼저 알아채고 잠깐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던 것이다. 직무와 회사 생활이 체질에 맞지 않음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오래 버텼을까? 왜 그날 버스 안에서 내리겠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시간이 흐른 뒤에 알게 됐다. 내리고 싶다는 말을 꺼내려면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타고나게 멀미가 심하지 않더라도 누구든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맞지 않는 흐름에 오래 머물거나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 직면해 어지러워지는 순간들. 잠시 그 상황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고 싶은 마음들. 그런 신호는 일종의 경고와 같아서 결코 그냥 흘려보내선 안 된다.

눈 벤치에 앉아 자신의 리듬을 회복하는 시간, 가만히 숨을 고르며 어지럼증을 가라앉히는 시간,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나만의 속도로 걸어가는 시간은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

Viva la vida. 인생이여 영원하라. Forte di Quattro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키키와 프랭키 부부의 책 재즈 마인드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글에 참 공감이 가는 부분,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이 저자분도 아마 저처럼 달팽이관이 발달해 있나 봐요. 저도 멀미를 잘하는 편이어서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 특히 택시 탔을 때 조금 기사님이 운전을 거칠게 하시거나 브레이크를 팍팍 밟고 엑셀레이터를 또 팍팍 밟고 이러면 굉장히 멀미를 잘 하거든요. 근데 그 멀미를 또 비유했네요. 이 회사 생활. 내가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하고 그것이 점점 내 인생에 멀미를 나게 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마음은 괜찮다고 버텨도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사실 우리도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이유 없이 지치고 아침이 무겁고 자꾸만 한숨이 나올 때. 물론 현실에서는 쉽게 그만둬버릴 수도, 당장 이렇게 버스에서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죠. 하지만 만약에 내가 지금 정말 많이 힘들구나 하는 신호를 받는다면 그거는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잠시 숨을 고르고 바람을 쐬고 나만의 속도를 되찾는 시간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멀미가 났을 때 그냥 참지 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정말 몸이 아주아주 괴로워지고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내가 감지한 순간에 다른 사람에게 좀 신뢰를 하더라도 잠깐 세워주세요. 저 내려야 하겠습니다 하고 내릴 수 있는 그런 용기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5746번님 사연인데요. 창문에 매미 한 마리가 창살에 한 시간이나 매달려 있어요. 여름방학이면 할아버지 댁 마당에 있던 감나무들 위해서 얼마나 울어대던지요. 작은 소리에도 날아갈까 손만 흔들며 보고 있답니다. 매미는 시골, 내 어린 날의 친구, 추억이에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참 그 매미라는 아이 신기하죠. 어쩌면 그 조그만 게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지. 사실 창살에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시끄러워가지고 내쫓고 싶을 텐데 와 날아갈까 봐 바라보고 계시니 마음이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매미 소리가 좀 시끄럽긴 해도 그게 참 여름 정취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름의 정취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반가운 녀석들이죠. 매미. 자, 이어지는 곡은요. 페르난도 소르의 격려, 위안 가운데 1악장 칸타빌레, 제 첫 번째 곡 칸타빌레 듣겠습니다. 로스 로메로스의 기타 연주로 함께 하시죠.

페르난도 소르의 격려 위안 작품으로 34 가운데 첫 번째 곡 칸타빌레를 로스 로메로스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테너 프리츠 분달리시의 앨범 위너 리더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들으실 곡은 안헨 폰 타라우라는 곡입니다. 이 독일어권에서 가장 사랑받는 민요 가운데 하나예요. 17세기 바로크 시인 시몬 다흐가 실제 인물인 타라우의 안나를 위해 쓴 시에 또 19세기 프리드리히 실히어가 아름다운 선율을 붙이면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됐죠.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렐라이를 쓴 그 작곡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내 삶이고 나의 빛이며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하겠다 이런 변치 않는 사랑의 약속을 담은 그런 노래인데요. 프리츠 분달리시의 맑고 따뜻한 음색이 이 소박한 사랑 노래를 더욱 깊고 아름답게 들려줍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테너 프리츠 분델리시의 앨범 위너 리더 가운데 안켄 폰 타라우 들었습니다. 사실 이 곡은 엄밀히 말하면 위너 리트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예, 또 독일의 작곡가 프리드리히 실셔의 음악을 이 앨범에도 같이 수록했네요. 프리츠 분델리시의 노래와 로베트 슈톨츠가 지휘하는 빈 폴크스 오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화려한 사랑 노래가 아니라 이렇게 평생 함께 하겠다라는 정말 진정성 있는 약간 서약 같은 그런 노래라고 들으시면 되는 그런 음악입니다. 7396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만보 걷다 잠시 쉬는 의자 앞 나무의 땅속에서 허물 벗고 날기 위해 올라온 메밀을 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허물만 남기고 날아가 목청 높여 올겠죠 하셨습니다. 오늘은 매미 사연 보내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네요. 역시 때가 때인 만큼. 자, 신청곡까지 함께 보내오셨는데요. 비발디의 사계 여름 신청해 주셨네요. 자, 여름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몰토 보내드릴게요. 펠릭스 아이오의 바이올린과 이무지치가 함께 연주하고요. 이 곡은 7396님 외에도 배상진님도 함께 청해 주셨습니다.

비발디의 사계 여름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몰토 펠릭스 사회 바이올린 이무지치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7396번님 배상진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정말 딱일 때 듣네요.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그런 여름을 묘사한 음악인데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팬님의 신청곡입니다. 빅토리아 델로 상헬레스님과 엘리자베스 슈바르츠코프님이 제랄드 무어님 은퇴식에서 로시니 고양이송 코믹하게 부르신 거 신청해봅니다. 이 두 분 서로 사이 안 좋다는 세간의 의심을 이 듀엣으로 단번에 불식시키셨죠 하셨습니다. 아, 또 우리 팬님은 항상 정말 백과사전처럼 모든 음악의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정말 많이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듣던 파리나무 십자가 합창단 버전이 아닌 신청해 주신 이 버전 빅토리아 델 로스 앙헬레스와 엘리자베스 슈바르츠코프의 버전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로시니의 고양이 이중창 함께 듣습니다.

아, 이 대단한 두 분이 노래를 이렇게 재밌게 부르시다니요. 현장에 있었던 이 청중들의 웃음소리 들으셨죠?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로시니의 고양이 이중창. 두 마리의 고양이가 아주 우스꽝스럽게 고양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이중창이죠. 빅토리아 델로 상일레스와 소프라노 엘리자베스 슈바라츠코프의 노래, 그리고 제랄드 무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1부 끝곡은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13번 G장조 쾌일번호 525 아인의 클라이넨 나흐트무직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준비했습니다. 작은 밤 음악이라는 뜻이죠. 사실 밤에 듣기에는 곡이 굉장히 아침스러운데요. 그래도 큰 교향곡이 아니라 작은 현악 합주단의 음악이라서 아마 그렇게 제목 붙인 것 같습니다. 칼 베미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2부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장사익 작사 작곡 찔레꽃 테너 유채훈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르게이 트로파노프의 바이올린으로 몰도바 보내드렸습니다. 302번님 사연인데요. 요즘 마음이 아파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스스로를 몰아붙였는지 모르겠네요. 제 마음에도 햇살이 비춰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요. 마음이 아플 때도 병원 찾아가시는 거 저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응원 드립니다. 잘 하셨어요. 병원에서 꼭 치료 받으시고 이렇게 또 스스로를 몰아붙여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라는 원인까지 알게 되셨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는 다독다독 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에 햇살이 비춰지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음악으로 마음을 살살 달래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토스트의 기도, 프레게라 듣겠습니다.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죠.

토스트의 기도 보내드렸습니다. 테나 플라시도 도밍고의 노래로 함께했습니다. 2809번님 사연인데요. 음악을 계속 듣고 있으니 물에서 와인 맛이 나고 마치 궁전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하셨습니다. 이야 이런 표현. 어떻게 물에서 와인 맛이 나요. 그만큼 좋으시다는 거죠. 아, 참 표현이 아주 신선하네요. 음악을 정말 사랑해 주셔서 저도 참 좋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브라가의 천사의 세레나데 함께 들을까요? 안드레아스 트리오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브라가의 천사의 세레나데, 안드레아스 트리오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4110번님 사연인데요. 열악한 작업장에서 꿋꿋하게 93.9 라디오를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클래식은 졸리다는 선입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선입견일 수도 있고요.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졸린 거는 그만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막 정말 거슬리는 소리 계속 듣고 있으면은 잠 자려다가도 잠이 다 깨잖아요. 근데 이렇게 편안하게 잠이 올 수 있게 된다는 것도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나저나 다른 얘기인데,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경상도에서는 졸립다라는 말을 안 한다면서요. 아유 졸려 하면은 다 이상하게 쳐다본대요. 잠 온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인데.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C단조 비창 오프스 13 가운데 아름다운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듣겠습니다. 김선욱의 피아노 연주를 함께 하시죠.

루드비히 반 베이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C단조 비창 작품번호 13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매우 느리고 노래하듯이 보내드렸습니다. 김선욱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2721번님 사연인데요. 남동생과 올케가 엄마 모시고 병원 가려고 왔던 날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크게 틀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올케와 형님 수준 높으시네요. 클래식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 클래식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좋죠. 아니 뭐 클래식 음악 좀 듣는다고 수준 높은 사람 이렇게 대우받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뭐 어떤 음악이 수준이 높고 낮겠어요. 하지만 좋잖아요. 클래식 음악. 여러분도 혼자만 듣지 마시고 주변에 많이 권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꼭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은 편안해지고 또 이렇게 우리 아당님들의 아름다운 사연들로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브람스의 가곡입니다. 사포의 노래 함께 들을게요. 바리톤 제라드 수제의 노래 그리고 달튼 볼드윈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합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가곡 사포의 노래. 3번은 94의 4번 바리톤 제랄 수제의 노래와 달튼 볼드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브람스 하면은 우리가 보통 가곡을 떠올리진 않잖아요. 막 슈베르트 해야지 가곡이 떠오르는 것 같은데 정말 좋은 가곡이 많아요. 묵직하면서 마음 깊이 내려앉는 그런 가곡들. 전 브람스 가곡 참 좋아합니다. 자, 이어진 곡은요. 드볼작의 현악 사중주 12번 F장조 아메리카 가운데 2악장 렌토 듣겠습니다. 파벨 하스콰르트 연주로 함께 하시죠.

드벌자악의 현악사중주 12번 F장조 오프스 96 아메리카 가운데 2악장 렌토 보내드렸습니다. 파벨 하스콜트스 연주였습니다. 이 드벌자악이 체코 출신의 작곡가인데 굉장히 아주 민족성이 강한 그런 음악들을 많이 썼었는데 이렇게 미국으로 간 이후에 미국 생활을 경험하고선 또 새로운 음악들 뭐 신세계로부터라든지 현악사중주 아메리카라든지 이런 또 음악들을 많이 작곡했죠. 작곡가의 어떤 그런 인생이란 게 뭐 멀리 이주를 가거나 아니면 어떤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큰 영향 보내드릴게요. 듣기만 하다가 처음 보냅니다 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전곡 한번 보내시면 그 다음에 아마 중독되셔서 계속 보내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마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요. 쇼팽의 유작 녹턴 20번 C샵 단조 듣겠습니다. 랑랑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쇼팽의 녹턴 20번 C샵 단조 임지윤님의 신청곡이었고요. 랑랑의 피아노로 함께했습니다. 쓰여진 시기는 우리가 자주 듣는 녹턴 1번, 2번, 9회, 작품 9회 1, 2번과 비슷한 시기 20살쯤에 쓰여진 곡인데요. 발표가 안 됐다가 쇼팽 사후에 발표가 된 유작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스티븐 포스터의 꿈길에서 뷰티풀 드리머 보내드리겠습니다. 몰몬 테바나클 콰이어의 연주입니다.

0: 스티븐 포스터의 꿈길에서 뷰티풀 드리머, 몰몬 테버너클 콰이어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 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이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오늘 마지막 곡은 베르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가운데 리비아모 리비아노 축배의 노래 마시자 마시자 보내드릴게요.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와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그가 함께 노래하고요.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한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끝곡이에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훈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0: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
1: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2: 별이 다섯 개
3: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만난 듯 주님은 우리를 보며 감격하셨습니다.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며 보기 좋다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기쁨으로 하루를 살게 하소서. 주께 받은 이 사랑, 우리도 숨결로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으로 482장 찬송 함께합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대한생명 노래선교단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아가 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웰스프링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주 음성 외에는 동신교회 동신코럴의 곡이고요. 크룩스의 찬양으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어저께나 오늘이나 이요한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CBS 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배상진님께서 청해 주셨던 곡인데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어노인팅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진아의 찬양으로 함께하죠.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3: 경리나라.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은혜로만 들어가네, 서울 장신대학교 글로리아 코랄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히즈가든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우리들이 싸울 것은 찬송가 350장 안산시립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7월 13일 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아가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 아가 2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은 일어나라 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삼는 유대교는 이스라엘의 종교로 유대교 5대 명절에 메길로트, 다섯 두루마리인 아가, 룻기, 엘가, 전도서, 에스더를 낭독한다고 합니다. 아가서는 출애굽을 기념하여 지켜내려온 유월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절대적 권력에 맞서 억압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신 역사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더욱 웅장하고 장엄한 내용이 담긴 책을 읽어야 할 것 같은데 그리 길지도 않고 개인적인 사랑 이야기처럼 보이는 아가서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로 손에 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이러한 권유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다정한 말입니다. 마치 서로 깊은 사랑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대가 있는 둘만의 이야기는 연인 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외면하지 않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다정한 말로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나의 사랑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며 붙잡아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유창원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나의 죄 모두 지신 주님 이현주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찬송가 99장을 늘사랑교회 해만 찬양대 곡으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두 곡의 찬양 함께합니다. 뉴클리어스의 그런 사랑, 서동석의 그 사랑.

예수의 종교는 그 중심에 사랑의 윤리가 있다. 이것은 평범한 성취가 아니다. 예수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는 한 사람이 계급과 인종, 조건의 장벽을 넘어 인간의 필요에 직접 반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놀랍게 묘사한다. 모든 사람은 잠재적으로 다른 모든 사람의 이웃이다.

하워드 서먼의 예수의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 그분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 옛날 그랬듯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크루스의 성교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아롱별님께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청해 주셨는데요. 김동연의 곡으로 준비했고요. 이어서 박인수의 음성으로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할게요.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정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민들레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박민기의 찬양이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4: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오늘은 이 곡을 끝곡으로 전해드려야겠네요. 이명의 내가 매일 기쁘게, 소원의 찬양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이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떴다 고양시. 고양시가 문화성지로 떴다. 초대형 콘서트 고양콘과 GTX로 더 가까워진 접근성. 다양한 전시, 축제가 어우러진 트렌드의 도시. 문화성지로 떴다.

0: 세계가 찾는 무대 고향콘의 도시 문화성지로 떴다 고향 특례시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월요일 아침부터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소리가 잘 나오지 않다 보니까 멘트를 거의 하지 않고 음악으로만 채워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CCM과 찬송가를 적절하게 잘 섞어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곡들로만 채울 테니까 또 게시판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신청곡 남겨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0: 수술 사이버대에서
1: 수 실력자
2: 나의 꿈을 수 실력 발휘 쏴
1: 수 실력자
2: 내 실력이 수 실전으로 쏴
1: 쏴 쏴
2: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0: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3: 부모님.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디자인도 예쁜데?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1: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필립스
2: 멀티탭.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8: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0: 집에서 홈픽해.
11: 홈픽.
9: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0: 지금 홈픽해.
11: 홈픽.
10: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1: 홈픽.
10: 홈픽.
1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3: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5: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출근할 때, 식사 후 잠깐 쉴 때 30분 정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스트레스와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게

0: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마이클 부블레의 Come Fly With Me로 월요일 부드럽고 가볍게 출발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니까 뭔가 이렇게 가볍게 날아서 출근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드네요. 몸은 비록 천근 만근일지라도. 화정님께서 대구는 현재 기온이 29도입니다. 29도요? 체감온도는 30도가 넘겠네요. 와, 근데 화정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유, 아침부터 따뜻하네요. 한 주도 화끈하게 보내봅시다. 여유가 느껴지십니다. 여유는 이렇게 일부러라도 좀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월요일 아침 음악으로 나에게 여유를 선물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아시죠? 진짜 멋진 분들이에요. 기분 좋게 가볍게 출발한 이 기운으로 오늘 아침에 좋아요 하트 하나씩 누르고 시작해 볼까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현대 큐밍!
4: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5: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4: 큐큐큐큐큐밍!
5: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6: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7: 피부가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클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0: 경험해 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5: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6: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7: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8: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루 페가 만보 넘버 5 8887님 신청곡이었고요. 그 전에 파파 위니의 You Are My Sunshine 3382님께서 한 주를 즐겁게 시작할 수 있게 신나는 노래 부탁드려요 하셔서 전해드렸습니다. 여신현님도 더위가 싹 물러갈 것 같다고 좋아해 주셨네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연은 아침 월요일입니다. 문자메시지 샵 1212 우물정 1212번 단문은 50원 장문 샵 9390이네요. 오랜만에 실수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 아 네 등골이 오싹하고

0: 덥지가 않네요. 샵 9390, 우물정 9390, 단문은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은 아직까지는 실수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가끔씩 김윤주의 이럴 때도 있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죠? 샵 9390입니다. 자, 그대 아침 청취자 애칭 공모 이벤트. 애칭이 필요해. 지난주 금요일까지 많은 분들께서 정말 다양한 애칭 후보를 보내주셨는데요. 그중에 제작진이 고심 끝에 세 가지를 엄선했습니다. 소개할게요. 1번 주얼리. 아침 일찍 주디를 만나러 온 보석 같은 사람들. 주얼리. 2번 주비타. 주디와 비타민 같은 방송을 함께 듣는 사람들. 주비타. 3번 주디스. 주디와 함께 아침을 여는 사람들. 주디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레인보우 앱의 투표창에서 여러분의 선택 기다립니다. 레인보우 어플 들어오시면 투표창 열려 있고요.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애칭 골라주시면 돼요. 애칭 공모 이벤트 1등으로 당첨되신 분들께는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설레는 하루의 시작.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그대 아침 날씨 정보 김수진 기상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에 진짜 엄청 덥더라고요.
1: 네, 정말 온풍기에 뜨거운 드라이어까지 틀어놓은 것만 같았는데요.
0: 그러니까요.
1: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주의보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특히 어제 그 경보 중에서는 최고 수준인 경북 경산과 포항에 폭염중대경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상정보라기보다 재난정보에 가까워서 네. 꼭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0: 이제 이렇게 계속 더운 건가 걱정도 되고 매미소리도 좀 들리던데 비는 다 온 건가 싶기도 하고요. 날씨 전해주세요.
1: 네, 오늘도 숨이 턱턱 막히는 찜통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간밤에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관측됐고요. 이 밤더위는 낮 동안에 고스란히 견디기 힘든 폭염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경상과 포항의 한낮 기온이 37도까지 치솟겠고 대구 36도, 춘천 대전 35도, 전주 34도, 서울과 서울이 33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체감 더위는 한층 더 심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제주와 남해안으로는 비가 조금 더 내리는 곳 있겠고요. 또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중부와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극심한 폭염인 내일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부터 다시 장맛비가 시작돼서 중부지방은 수요일까지, 남부지방은 주 후반까지도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 27.9도, 부산 27.4도, 광주 27.7도, 대구 29.1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대 아침 날씨였습니다.

0: 록시트의 It Must Have Been Love, 베를린의 Take My Breath Away, 0337님 신청곡에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레인보우의 투표창 열려 있고요. 청취자 애칭 공모 프로젝트로 선정된 애칭 세 가지 후보 투표창 열려 있습니다. 머털도사님은 1번 주얼리로 투표하셨다고요. 보석 같은 주디와 청취자. 수원 율전동의 이슬비 푸르메 맘님은 2번. 2번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주비타의 한 표 투표해 주셨는데요. 자, 여러분도 이제 제가 여러분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면 좋을지 레인보우 어플 들어오셔서 투표창에서 계속해서 투표해 주세요. 7370님, 밤에 3번 깼습니다. 피곤한 월요일 이겨낼 수 있게 무서운 음악 좀 틀어주세요 하셨는데 무서운 음악 어떤 게 있을까요? 5947님께서 회사 대신 바다로 가고 싶은 아침이에요 하셨는데 출근 안 하고 바다로 가는 상상은 짜릿하지만 다음날 생각하면 좀 무서우니까 이 노래 무서운 노래로 할게요. 세뮤얼 E. 라이트의 Under the Sea 5947님 신청하셨고요. 샤키라의 Try Everything은 8851-2949님 신청곡이에요.
1: Ariel, listen to me. The human world, it's a mess.

주디와 음악 코디. 마음에 드는 옷을 입으면 발걸음부터 당당해지죠. 오늘 하루를 기분 좋은 자신감으로 채워줄 음악 한벌 멋지게 차려입어볼까요?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제가 고른 노래는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입니다. 시원한 파도 소리가 듣기 좋은 이 노래 듣고 이어서 어떤 노래가 어울릴지 센스 있는 선곡 이유와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제가 고른 주디의 코디송은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였고요. 이어진 곡은 성시경 제주도의 푸른 밤, 긍정의 힘님, 아이들 아침 준비하면서 출근 준비하는 분주한 아침이지만 마음은 바닷가 앞으로 고고하고 싶어요. 아, 호텔 조식 뷔페 이렇게 쫙 차려드리고 싶다. 아, 진짜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코디송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니노님도 당장 여행은 못 떠나지만 그냥 시원한 파도 소리 들으면서 여름 느껴보고 싶어요. 이렇게 제주도 푸른 밤 청해주셨고요. 조약돌님은 마침 오늘 제주도로 여행 가신대요. 즐거운 여행 만끽하고 올게요. 이렇게 역시 제주도의 푸른 밤 청해주셨어요. 조약돌님 노래네요. 이거 진짜 오늘 세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관절 연골이 걱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6: 경리나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7: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8: 노무법인 폐
7: 1544-7575.
9: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10: AI가 다 해주는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3: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월요일 1부 함께 하셨어요. 지금 청취자 애칭 투표 진행 중입니다. 레인보우 어플 여시면 제 사진이 보이실 거예요. 그 오른쪽 옆에 파란색 투표창이 열려 있습니다. 주얼리, 주비타, 주디스 중에 마음에 드는 청취자 애칭에 투표해 주시면 되고요. 투표는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아, 무서운 노래 닌자 29591910411님께서 무서운 음악으로 이 노래 추천해 주셨어요. 좀비들이 나오는 뮤직비디오 생각하면서 시원하게 들어볼까요?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들으면서 그대와 여는 아침 2부로 갑니다.

0: Darkness falls across the land.
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홈픽.
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0: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0: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8시 그대 아침 뉴스콕. 장마전선이 북상한 가운데 이중 열도미 한반도를 덮으면서 폭염특보 중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어제 포항과 경산에 처음 발령됐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열대야 주의보도 발효됐습니다. 제9호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제주엔 강풍특보가 내려졌고 제주 공항에서는 항공기가 줄줄이 결항되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태풍이 상륙한 중국 본토에서는 240만 명 이상이 대피했고 항공편과 고속철 운항도 대거 중단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연일 공습과 보복 공격을 주고받는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폐쇄했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등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의 1심 두 번째 공판이 오늘 열리는 가운데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나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상장 폐지 기준선이 3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한성기업, 모나미 등의 이른바 국민기업들이 퇴출 위기에 처하자 소액주주들이 응원 투자로 시가총액을 끌어올리면서 증권가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북 경주의 대표 놀이공원 경주월드에서 대관람차 추락, 롤러코스터 정지 등 사고가 잇따르자 12일부터 5일간 임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등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33도, 대구 37도, 부산 31도로 무덥겠습니다.

0: 위켄드 피처링 다프트 펑크 I feel it coming 6899님 신청곡으로 들으셨고요. 월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월요일 2부 첫 곡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자, 뉴스콕에 이어지는 퀴즈콕 문제 드립니다. 어제 제주 지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졌어요. 항공기 운항 차질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동부 연안은 시속 140km가 넘는 강풍에 바다와 하늘길은 물론 육로 교통까지 마비가 됐고 200만 명 넘게 대피했다고 하죠. 아시아 주변국에 인명피해와 정전사태를 속출하게 만든 제9호 태풍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바비, 2번 미미. 바비냐 미미냐 제9호 태풍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 다섯 분을 뽑아서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립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레인보우 어플 이용하셔도 됩니다. 광고 뒤에는 힌트 노래 이어지니까요. 힌트 노래도 잘 들어주세요.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에

0: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2: 숭실력자
1: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2: 쏴 쏴 숭쏴
1: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5: 서울사이버대학교.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6: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7: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6: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7: 왕타 칫솔!
6: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8: 시원해!
9: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8: 영월이래요.
9: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8: 영월이래요.
9: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8: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9: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10: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SBS 라디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월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퀴즈곡에 이은 힌트 노래 두 곡 들으셨어요. 제이레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바비킴의 고래의 꿈. 많은 분들의 예상을 빗나간 힌트곡 전해드렸습니다. 바비걸 많이 예상하셨는데 아니었습니다. 네, 오늘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리고 바비킴의 노래로 힌트 드렸고요. 정답은 1번 바비였습니다. 8977님 이름은 참 예쁜데 200만 명이나 중국에서 대피를 했다니 위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더 이상의 피해 없이 조용히 소멸하기를 바랍니다. 하셨는데 바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인형을 떠올려 주셨는데 제9호 태풍 바비는 베트남에서 제출한 이름이고요. 베트남에 있는 산맥의 이름에서 유래했고 인형과는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4206님은 어제 내몽고에서 왔는데 다행히 큰 비는 오지 않아 재미있게 지내고 왔습니다. 중국 남쪽에서 북한 쪽으로 넘어가는 중인 것 같아요. 다행이었네요. 그래도 3594님 오늘부터 동료가 제주도로 휴가를 가는데 모두 무탈하기를 기원합니다. 하셨고요. 아까 조약돌님도 오늘 제주도 가신다고 했는데 제주도 가시는 분들 큰 문제 없이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네요. 4647님 13년간 함께했던 반려견 바비가 떠난 지 8일이 되었는데 9호 태풍 바비가 온다네요. 피해 없이 조용히 지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바비도 순했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실까요? 자, 그리고 ODS22님까지 정답 맞춰주셔서 다섯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내일은 태풍 바비가 저기압 형태로 약화되면서 한반도 북쪽을 통과한대요. 그래서 중부지방과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내일과 모레까지 강한 비 예상됩니다. 부디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야 할 것 같아요. 8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S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시고요. 6460번으로 신청하셨어요. 테일러 스위프트 크루얼 서머.

제시카 Lost Without Your Love 5565님 신청하신 곡이었고요. 리처드 막스의 Right Here Waiting 5359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월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세요. 생이맘님 이중 주차된 차를 세 대나 밀고 출근하려니까 아 월요일 출근길 더 고됩니다. 유유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셨을까요. 아침부터 세 대나 미셨군요. 시원하게 커피 한잔 하세요. 고로아빠님 덥죠 여름이라 그래도 여기는 시원합니다. 지하철이 최고의 휴가지입니다. 기분 좋게 출근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여유 장착하셨네요. 고로아빠님도 커피 쿠폰 드립니다. 루피님은 둘째가 취업해서 경기도 수원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오늘 첫 출근인데 힘내서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유연아 엄마가 사랑해. 유연씨 오늘 하루도 유연씨 거예요. 클로징 멘트지만 미리 이렇게 응원해 드리고 싶네요. 루피님도 커피 쿠폰 드립니다. 에이스 오브 베이스 해피네이션 3969님 신청곡이에요.

0: 무지하게 더운 날 노래들이 찰떡입니다. 더운데다가 하늘마저 우중충한 월요일이지만 힘차게 시작합니다. 아자아자 하신 예쁜이님과 함께한 곡 키드 라루이 저스틴 비버의 스테이 0299님의 신청곡이기도 했고요. 그 전에 엔싱크의 I want you back 2334님께서 요즘 SNS에서 엔싱크 이 노래에 맞춰서 가수들이 춤추는 챌린지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청해 주셨어요. 아내님도 BTS 제이홉과 정국의 엔싱크 춤 챌린지 너무 멋있었다고 음악 들으면서 보내주셨네요.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NK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4: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패샷보이즈의 고우웨스트 2946-1415님과 들으면서 월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4: 성원 에드피아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9: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캑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14: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5: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0: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이쪽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일이 몰려오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작은 걱정도 크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쁠수록 잠깐 멈춰서서 한숨을 돌릴 필요가 있죠. 잠시 숨을 고르면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깁니다. 한숨 돌린다는 건 힘겨운 고비를 넘긴 뒤에 여유를 찾는 일이고 마음 졸이던 순간을 지나 안도하는 시간인데요. 서두르지 않고 잠깐 마음을 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생각보다 더 잘 버틸 수 있습니다.

근심이나 걱정이 있을 때 혹은 몰아치는 고비 속에서 깊고 길게 내쉬는 숨 한 번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져요. 그리고 바쁠수록 의도적으로라도 한숨 돌리는 빈틈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누군가의 걱정이 잘 지나가고 모두가 마음 편히 한숨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